0: 주나와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함께 하셨어요. 오늘 단풍나무처럼 한결같은 붉은빛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한결같단 하나님은

0: 한결같으시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더 기대되는 날, 오늘은 이종우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날인데요. 신약성경 저희가 지난주부터 출발했고 지난주에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마쳤고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어제입니다. 로마서. 와, 정말 멋진. 정말 이렇게 멋진 책들을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요즘 정말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0: 말씀을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궁금한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성경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마치고 로마서 뒤에 어떤 책이 순서상 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크실 텐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저희가 순서 대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문제 주시죠.
0: 오늘도 샬롬에서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엉긴 인생과 신앙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섯 가지 힌트를 잘 들으시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역이 발달하고 번화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내부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권면이 담겨있는 책이죠. 당시 교회 안에 놀랍게도 갈등, 당파, 싸움, 성적인 부도덕, 분열 등이 이 책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의 생생함이 드러나는 책, 우리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방언 그리고 예언, 신유의 다양한 영적 은사가 나타났던 공동체. 그러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조화롭게 세워간다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일반인들도 결혼식 축가나 낭독으로 자주 쓰이는 유명한 장이 등장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사랑장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후반부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이 땅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소망을 심어주는 이 책 과연 무엇일까요?
1: 와, 정말 뭐 대단한 지금 문제가 나갔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0: 아, 그럼요.
1: 네. 목사님 듣는데 뭐 너무너무 생소하고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깜찍하고도 귀엽고 상큼한 힌트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0: 자, 보기가 나갑니다. 1번 고린도 전서, 2번 고르곤 졸라, 3번 고슴도치.
1: 제가 깜찍하다 그랬죠, 여러분. 네, 오늘 아침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과 함께 아침 인사, 여러분 계신 곳의 이야기. 또 이 방송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매일 누리고 계신 은혜가 계시다면 또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분의 피드백을 좀 들었거든요. 지난주 네. 저희가 사도행전 함께 공부를 했는데 네, 네. 방송 들으시는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잘 듣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아, 방송이 너무나 깊이가 있고 때론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네. 저희가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잡습니다.
0: 아, 예. 누가 들어도 쉬우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분에게도 또 도전을 주는
1: 맞습니다.
0: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성경을 다섯 번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책도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은
0: 고린도 전서,
1: 2번은
0: 고르곤졸라,
1: 3번은
0: 고슴도치.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의 방송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오늘 계신 곳의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레즈가 불러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0분 4초 막 지나가고 있고요. 숲속 전원교회 사상구에 위치한 날마다 교회의 이종우 목사님과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정답은 여러분 다 지금 막 보내시는 대로 고르고 골라서 1번 고린도 전서입니다.
0: 고슴도 치도 나오고 고르곤졸라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와,
1: 네, 잘하셨습니다. 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문자 메시지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고 계십니다. 9908님입니다.
1: 바쁜 시간이지만 문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로 샬롬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기름을 짜듯 목사님들의 알짜배기 말씀 정리를 배우고 기쁘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피디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0: 와, 그래요. 이렇게 또 프로그램 잘 듣고 계시다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진짜 목회하시느라 엄청 바쁘신데 이 프로그램 2주에 한 번씩 10분이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회하시랴 이 또 방송 준비하시랴 진짜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연구해서 오시거든요. 그죠, 목사님?
1: 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저희 교우들과 함께하던 그 목회 현장이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자리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보람이라 생각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목사님께서도 힘이 나시죠?
1: 어유, 그럼요.
0: 그렇습니다. 아, 3913님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셨어요?
1: 네, 오늘도 샬롬 일터에서 출석합니다. 1번 고린도전서 앞서 오늘의 말씀에 대해 설명 주셨을 때부터 기대가 됩니다. 고론졸라 고슴도치 보기로 나와 집에서 듣고 있는 딸이 엄청 좋아할 듯 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0: 네, 잘 오셨고요. 5843님 오셨습니다.
1: 네, 고르고 고른 중에 고린도전서 출석합니다. 대전은 아직 비는 안 오고 많이 흐립니다. 내일 옹기장이 찬양단 출연하나요? 방송 시간 늘려서 얘기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0: 아, 내일 옹기장이 찬양단이 특별 출연을 예정입니다.
1: 어, 그러시구나. 너무 좋네요. 네네.
0: 오늘 아티스트 게더링이 부산 중앙교회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네네. 팀노워십이 저녁 찬양을 섬겼고 오늘은 옹기장이가 아, 아티스트 게더링으로 부산 중앙교회 저녁 7시 섬기게 됩니다. 그 공연 오늘 밤에 하고 내일 아침에는 극동방송 출연할 예정이고요. 네. 옹기장이 총 7분의 단원들이 방송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 내일은 여러분 기대하시고 네. 옹기장의 라이브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신나는데요, 목사님?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방송가족들에게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늘 이렇게 성경 공부만 저희가 매일 하는데요. 때로는 네. 좀 신선한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 여러분 기대하셨다가 옹기장의 네. 라이브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0229님입니다.
1: 정답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를 통독 중인데 곧 고린도전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0: 통독하고 계시군요. 7999님입니다.
1: 아, 고르곤졸라 맛있겠다.

0: 좋겠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 7756님.
0: 1번 고린도전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 당황하다가 유튜브 덕 봤네요. 시동 걸리자마자 들리는 곡동방송 오늘따라 얼마나 더 반가운지요. 하나님과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 곡동방송이 있으니 비상시동 온 하세요.
1: 오.
0: 너무 표현이 좋네요.
1: 비상시동, 네. 극동방송 있으니까 온 할 수 있다. 7321님입니다.
0: 네, 깜찍한 힌트로 웃게 되네요. 고린전서입니다.
1: 네. 아, 크크크크 10개 보내주셨어요. 1724님입니다.
0: 네, 오늘 점심은 고르곤졸라 해야겠습니다. 정답, 고린전서입니다.
1: 1356님.
0: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1: 네, 8352님.
0: 오늘 점심은 고르곤졸라 피자인가요? 정답은 고린도전서.
1: 네, 라마나무가치님 그리고 1419님, 아, 3874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8352님입니다.
0: 오늘로 샬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앞에 한결같이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 그러니까요. 7772님 오늘 아침 또 첫 문자로 놀러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78233님입니다.
0: 샬롬 1번입니다. 고린도전서. 친구 회사에 6년을 같이 근무하다가 기도하고 또 하다가 이번에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지내온 고등학교 친구인데 앞으로 몸은 떨어져 있겠지만 건강하게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강숙기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도 띄우시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좋고 또 오늘은 이종 목사님과 함께하니까 더 행복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찬양 듣고 와서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핵심 서신서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목회자이자 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편지인데요. 오늘 이 책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당시에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활발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이룬 도시로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교류하는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나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았고요. 그리스천 신전, 로마 신전, 또 그 신전이 있었던 신전 창녀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방탕한 삶이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곧 방탕하게 산다는 뜻의 유행어일 정도였으니까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역의 중심지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말씀의 씨를 뿌렸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후 53년에서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1장 11절에 보면 근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난 뭐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난 그리스토파. 이렇게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무시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위대한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엉켜버린 매듭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지식이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언, 지식, 성령의 은사가 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졌고요. 성령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하고 중요하고 이런 영적 우월감을 뽐내며 자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을 통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가장 귀한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지식으로 동의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데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안타까운 분쟁의 소식을 바로잡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고린도 16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이었던 스데바나, 부도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찾아온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사랑의 헌금

속에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품었던 현실적인 의문들이 그 안에 가득 적혀 있었어요. 사도바울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성경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면 성도들이 보낸 질문과 또 교회 안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핵심 주제가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4장인데요.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분열과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장에서 7장인데 무너진 세상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성적인 순결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장에 10장인데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한계를 짚어주죠. 네 번째 단락은 11장에서 14장인데 질서 있고 은혜로운 예배 모임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15장인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기독교 심장인 부활의 소망을 장엄하게 선포하며 마지막 인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무교적 그리스도인, 불교적 그리스도인, 유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내 안에 있던 옛 가치관, 옛 어떤 삶에 남아있던 그 자취들을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새로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나침판의 말씀입니다.

0: 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목사님 전체 16장의 내용까지도 쭉 짚어주셨어요.
1: 네.
0: 이 고린도 전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장이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애청자들께서 다른 성경은 몰라도 또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은 다들 꾸덕꾸덕 하시는 그 본문이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큐티 오늘 묵상 가이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랑과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다른지를 함께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사랑이 뭔지 배우는 시간이다. 오늘 이렇게 개관을 또 열어주셨는데요. 총 16장 분량 가운데 오늘 큐티할 대목은요.
1: 1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그 유명한 사랑장을 한번 큐티해 보겠습니다.
0: 네. 사실 이 성경 66권을 저희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큐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1: 네.
0: 왜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면은 이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그 믹서기에 넣고 쫙 해가지고 탁 짜내면은
1: 네.
0: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
1: 네.
0: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다.
1: 맞죠. 그 공의와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0: 네.
1: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거죠.
0: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삶으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네. 해주고 있어요. 그죠?
1: 네네.
0: 네. 세상의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의 사실 주요 주제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한번 분별하면서 참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회초리 같은 이 편지 안에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게 참 뭐랄까요? 참 멋있어요.
1: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의 결국 그 원인인 다 있는데 과연 그 답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푸는 게 그 엉킨 실타래 같은 수많은 갈등, 분열, 성적인 부도도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답을 사도 바울은 사랑에서 찾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당시 항구를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무역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
1: 네네.
0: 여러분이 각자 살고 계시는 그 도시에
1: 네.
0: 정말 화려하고도 멋있는 이 문화와 이 배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0: 무속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적 그리스도인이야 말도 제가 생각을 해냈고 또 유교적 베이스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교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게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성도님을 뵀는데 저한테 합장하라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불교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합장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겠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고린도 지역의 화려하고 방탕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아직도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문화 속에 변질되어 버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바울의 음성을 듣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의 해결점 으로 봤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 40분 24초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찬양 듣고 와서 고린도전서 13장 소리내서 읽을 거니까요. 저도 라이브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준비하셨다가 소리내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어요.

0: 라이브 성경 낭독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의 큐티 가이드 이종호 목사님입니다.
1: 세상 가치관으로 복잡하게 엉켜버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진리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가슴 뜨거운 편지 고린도 전서 13장 13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도 바울은 은사와 능력이 그토록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외쳐야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죠. 말도 잘하고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도 넘쳐나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정작 있어야 될 그 안에 십자가와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시끄러운 소음 즉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이죠. 여기 술이 나는 구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광란한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시끄러운 악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성과를 내고 교회를 세운다 한들 그 중심에 한 영혼을 향한 오래 참음, 온유함 없다면 그 세상의 소음 공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옳은 말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사랑이겠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오늘 내 삶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인지 아니면 짜증 섞인 소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제일 되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관념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사랑을 동사로 설명합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래 참음,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에 코가 길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노는 코로 숨을 거칠게 내는 모습을 표현되는데요. 코가 길다는 것은 분노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넉넉한 공간을 두는 거죠.

온유하면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즉 쏠모 있게 된 착한 상태를 뜻합니다. 내 안에 거친 감정, 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 가족을 향해 부드러운 태도로 나가는 거죠.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의 행동 앞에서, 혹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배우자의 말투 앞에서 오늘 내 감정의 코를 조금 더 길게 늘여보십시오. 내 고집과 교만을 꺾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가정이, 관계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평안한 피난처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소한 잘못과 과거의 아픔을 차곡차곡 마음의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장 5절.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단어의 의미는 장부에 기입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와 실수를 마음 장부, 그 회개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두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의 장부에서 지워버리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듯이 우리 가족의 허물을 내 마음의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내야 합니다. 사랑은 서운한 것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고마운 것은 돌에 새기는 거룩한 기억의 편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위대한 마침표를 찍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헬라어, 지붕으로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바람을 지붕이 묵묵히 막아내듯 가족의 약점, 수치, 내 사랑의 지붕으로 조용히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느니라, 휘포모네는 군사용어인데요. 무거운 중압감 속에도 결코 자기 진지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군의 서약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물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그만 자극에도,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이란 단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야 비로소 퍼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지붕으로 덮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 위것들 찾아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곤 하죠. 대단해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시간이 흐르면 다 안개처럼 바래집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기에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라져도 이것들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예요. 성도의 삶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 기둥은 하나만 빠져도 집이 통째로 무너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거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 세 가지 기둥 중에 사랑을 제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에 빠진 믿음, 속이 텅 빈 가짜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듯 내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는 내 삶에 묻어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품은 그 어떤 소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부귀영화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0: 소싱어스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함께 묵상해봤는데요.
1: 네.
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사랑만이 유일한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이었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정확해도 옳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만하게 만들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차갑고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생애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제대로 살았다고 여겨진 순간 언제일까요? 아낌없이 사랑하며 산 순간일 겁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해야 하고 아쉬운 일은 뭘까요? 그때도 사랑해줄 걸, 더 안아줄 걸, 아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위대한 주님이에요. 왜? 우리를 깊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날마다 교회를 섬기는 이종호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꾸준히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이렇게 틈을 안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하죠. 네, 라디오를 사방에 틀어놓고 요즘에 극동방송 24시간으로 계속 저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쵸, 부엌에도 방에도 차에도 우리가 어딜 가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정동희 집사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인데 목녀 사역을 맡고 있는 정동희 집사입니다. 아, 저희 목사님 최경학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제일 겸손하시고 정말 본이 되는 작은 예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2: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작은 예수님 같으십니다. 이보다 더 큰 목사님을 향한 칭찬이 있을까요? 정동희 집사님은 어떻게 극동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셨을까요?
1: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찬양 사역 전문으로 하시는 임정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방송 몇 개 하시면서 좀 소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듣게 됐거든요. 뭐 퀴즈 같은 거 해서 선물도 몇 번 받고.
2: 극동방송을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1: 네, 많이 권하죠. 저희 목장 식구들한테도 권하고,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믿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전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제 거기서 극동방송이니까 뭐 다른 거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면서, 그리고 재밌고 지역방송이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했어요.
2: 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일정 금액을 방송사에 후원하시면서 마음의 갈등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1: 아, 전혀 갈등 안 되고 진짜 뭐지, 더 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못해서 그렇죠. 저 대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수고에 감사하니까. 또 어떤 자매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절망 속에 있을 때 라디오 듣고 이 방송 듣고 살아났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믿는 사람이지만 많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이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이 새 힘을 받고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소중한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저희 그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가정교로 목자 목녀로 사역하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의 상황과 믿음의 성장과 목장 식구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어서 여기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목장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제목 하나는 친정 부모님들, 예전엔 다 교회를 나오셨다가 또 지금 또 쉬고 계시는데 친정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구도 전도하지 못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가족들,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 전도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 이제 그만 빼고 얼른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얼른. 같이 천국 가야죠. 아,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바로.
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소리를 들려주신 정동희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세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 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를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 기다림과 소망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수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구수동교회 강석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올해 마지막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네.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0: 아멘.
1: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그런즉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력의 강건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될 때 영력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지력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력을 강건하게 건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결국은 제일은 사랑이고 체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력 간에 강건하셔서 오늘도 유일한 예수께서의 그 복음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 전파하는 우리 부산 극동 방송과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고난의 대속의 잔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죽음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방송가족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사랑과 영육의 강건함이 더해지는 소망의 기도 시간 바라고요.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번님이시고요. 39세 아들이 6월에 결혼을 합니다.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더 잘 다듬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모든 결혼 준비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결혼 예식 당일에 좋은 날씨와 많은 하객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네. 와, 우리 9215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
1: 예,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멘. 더욱더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0: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가정 세워나가시고 또 언약의 축복을 많이 받는, 또 결혼 당일에도 우리 모든 날씨와 또 모든 여건을 주장하시고 또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우리의 모든 악기를,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이제 약간 늦은 나이지만은 이번 6월에 이제 대망의 결혼식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구이 1호님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의 그리고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될 그 자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결혼 준비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 순적하게 하는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또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결혼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많은 축하객들 보내주시고 친지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혼인 예식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셔서 귀한 배필을 만나사오니 서로 돕는 배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후손의 복도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 땅에 맡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도 멋있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우리 9215번님 오랫동안 많이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소식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아드님이 또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실 줄 믿습니다. 6347번님입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께 드리려 합니다. 저와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상속 받는 걸 포기를 했지만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엄마가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네, 아주 가정에 아주 정말 귀한 기도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지만 믿음과 또 우리의 재산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언니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시고 참 마음의 이별에 이 땅의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두 오빠와 또 언니가 또 우리 6347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어머님에게 상속이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니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니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머님을 또 공경하며 또 가족 간의 우애 있게 이 참 이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게 하시고 또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우리 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두 오빠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나가며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6347번님의 기도 제목도 꼭 이루어지실 줄 믿고요. 이어지는 기도 제목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강연자 합격 발표가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유익한 강연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0: 네. 네. 강연, 중요한 강연이 있는데.

0: 합격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 강령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그 합격되어져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 맡기며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9509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섬기며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번 주 금요일 강연자 합격 발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한 해도 유익한 강연을 잘 준비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밥그릇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실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2811번님이시고요. 이사갈 집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인테리어업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 있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는데요. 집 수리 만만치 않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죠?
0: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일상의 중요한 그리고 작은 일까지도 기도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1: 아멘.
0: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2811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특별히 2811님 이사갈 집 수리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함께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인테리어 업자 성실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수리하는 그 모든 계획과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잠잘 때도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8249번님이십니다. 직원이 결근해서 물어보니까 우울증으로 약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밝게 웃을 때가 많아서 전혀 몰랐는데요. 하나님 만나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0: 네.
1: 하셨는데요.
0: 네.
1: 귀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8249님.
1: 네, 목사님.
0: 직원의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애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 아멘.
0: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0: 아멘.
1: 밝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결근해서 참 평소에는 밝게 웃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줄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시고 우울증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511번님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어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술만 남아있는데요. 하나님 어느 것이 옳은지요. 주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간절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올려주셨네요.
1: 네. 아, 너무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상하고
0: 네.
1: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자녀가 참 떳떳하게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원치 않는 그런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해서 또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운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자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이것 위에 상대방의 거짓 증언으로 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와는 거짓 증인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학교폭력에 그런 고통의 마음이 있지만 그 상처도 예수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위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붙드셔서 담대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우리 1511번님과 자제분 많이 네. 힘든 상황 중이실 텐데요. 꼭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173번님이시고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교회 새 생명 축제를 계기로 함께 예배하며 영혼 구원되길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0: 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0: 아멘.
1: 우리 3174님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받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육에 강건하기를 원하느라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 오늘 취하면 이 모든 것 네 것이 되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려질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택함 받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은 아브라함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남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계획을 펼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한 남편이 영혼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멋있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립니다. 유인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골로새서 1장 24절 한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시간 기꺼이 상처받을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혹시 부부 싸움을 하고 이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없으시죠? 화목한 우리 교회는 부부 싸움 같은 거는 안 하시는 줄로 제가 알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부부 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등떨 밀려서 억지로 결혼하신 분도 간혹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서로 좋아서 동의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평생 나와 싸울 대적 사탄 마귀나 평생의 원수를 일부러 골라서 나는 이 사람과 일생 동안 서로 평생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싸우면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이게 바로 그 원수 사랑이구나.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라더니 틀린 건 하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좋아서 결혼했고 더 사랑하고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인데 많은 부부들은 그렇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데 싸울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겠지만 성경이 사실은 가장 그 이 부부싸움에 이 싸움에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만난 것이 부부이기 때문이죠. 죄인과 죄인이 만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시면 태초의 부부싸움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부부싸움이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자 인간의 첫 다툼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았던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렇게 죄를 짓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죄인이 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을 보시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벗음을 보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다 발가벗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 뭐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외부로부터 가리고 추운 더위와 추운 더위가 아니죠. 네, 추위와 더위로 우리를 가리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네, 날카로운 돌과 가시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죠. 예,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예, 마스크를 쓰면서 예,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고 갑옷을 입는 이유는 예, 칼과 활로부터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벗었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추함과 약함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벗으면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가장 약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고 남편 아내를 세우실 때에 그들이 모두 벗고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게 모든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고 자신의 모든 약점을 보여주고 서로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고 장애물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태초의 남편과 아내가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된 이유, 자신을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내는 살림을 살고 남편은 밖에 가서 뭐 돈을 벌고 일하면서 서로 잘 해주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주거나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부부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자기 전체를 서로에게 아무런 가릴 것 없이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부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참된 모습, 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그렇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가릴까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아내로부터 자신을 가리고 막아야 되고 뭔가 지켜야 될 걸 생겼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과 아내는 때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서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국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자가 여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다툼이, 싸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가 타락 이전의 모습처럼 남편의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남편은 남자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주지 않고 아내를, 여성을 이용하면서 지배하려 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나를 상대방의 것으로 나를 선물해주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즐거움을 채우는 일종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를 정욕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라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정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살게 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죠. 남편은 가정에서 마치 독재자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그 힘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혹은 순종적으로 굴면서 남편의 독재를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마치 삼손을 조종한 들리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 벌거벗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도 잊고 나 자신을 가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남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타락한 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땅이 우리를 찌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 세상 모든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모든 젊음과 인생을 바친 곳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은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보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해보자 할 때 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막힌 담과 벽을 내리고 내가 입은 갑옷 또한 벗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 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기를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뿐이겠습니까?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 없으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한 마음으로 선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상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뭐 상처받으니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줄 압니다. 나는 막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막 봉사하고 하는데 자기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입은 옷이 어떻다, 표정이 어떻다, 실력이 어떻다,

단선만 하는 사람이 꼭 다른 교회는 꼭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남편에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려면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교회의 이웃에 상처받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선교를 하려면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할 각오도 하셔야 되고, 교사를 하려면 아이들에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큰 비극은 나도 남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제로 자신이 가장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인데 그걸 본인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요. 또 그 사람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그것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받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굴레를 끊으시려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위엄과 권위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왕궁의 비단이 깔린 침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천쪼가리를 강보로 덮으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몇몇 목자들과 이방인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아기로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헤롯의 사라의 위협을 당해서 피난 생활도 하셨고 살면서 세상에 주는 모든 고통과 환난 다 함께 겪으시고 공생의 기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벗기심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상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셨겠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상처받기로 작정하고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상처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시면서 이 땅이 잃어버린 참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거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복과 구원과 은혜를 가지신 그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고 그분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상처받으실 수 있던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주면서 그 자리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받아내셨지만 그러나 그 상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주는 그 상처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이기셨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주는 자가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세상에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상처받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 자들을 찾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처를 받으셨으나 상처를 이기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상처를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신 구원자십니다. 내가 받은 상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마음의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도망치고 나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이자 소명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가 죽을 뻔했던 흔적들, 몸에 돌에 맞아서 생긴 커다란 상처들, 골병이 들었다가 아문 흉터들이 바울의 몸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니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몸에 있는 것은 보기 흉한 상처, 치워지지 않는 흉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아프지만 기꺼이 상처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해보았는데 이미 상처가 많으십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고 전도를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이웃을 섬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상처들이 우리가 사랑의 왕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다 받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돌에 맞아 생긴 흉한 예수의 흔적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자국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기꺼이 상처받을 자, 예수님의 상처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 수치를 덮기 위해 벌거벗기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내가 준 상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이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으시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찾으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야 한다면 내 힘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결심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상처를

0: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다 생긴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도 맙시다. 우리보다 먼저 상처 받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상처를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영광으로 바꾸어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감초인보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렸습니다. 유일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26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서울 도심에 단독 건물을 보유한 자립교회들마저 고령화와 고정비용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교회가 선교나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0: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성동구와 양천구 등 도심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소형 교회들이 말 못할 재정난으로 담임 목사 사례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더 이상 교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교인 고령화와 건물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 월평균 헌금 수입은 중대형 교회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 2,353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정중앙에 있는 중위값은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교회 목회자의 62%가 재정 우선순위로 교회 운영과 유지를 꼽았고 실제 재정 지출의 70%가 고정비에 쏠려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 예산이 사실상 전멸하고 있다고 현장 목회자들은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예배당 소유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안으로 주일에만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교회로의 체질 개선과 평일에는 도서관이나 카페 등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은퇴 전별금이나 부채 해결을 위한 수동적 결합을 넘어 복음의 선교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교회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저출생과 기형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목회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어제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전국 목회자와 신학생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0세기 후반의 성공신화에 안주하는 조직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며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단호히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자기혁신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구원교리를 스마트폰 리폼에 비유하는 등 교회의 사역 언어를 뇌과학과 일상어 기반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중심의 전통적인 교구 편성 대신 자녀 연령별 부모 그룹으로 교구를 전격 재편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부스 설치와 동시에 같은 날 개최되는 교계의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현장도 공식 방문해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퀴어 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권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최종 부결시켜 특정 진영에 치우친 편향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과 인권위법에 따른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 가치를 천명하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은 적극 자제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퀴어 축제 부스 운영과 더불어 공식 인권 지킴이단을 가동해 양측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직접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기독 학부모들의 유권자 운동이 치열한 시점에서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자녀와 청소년을 염려하는 다수 시민의 정당한 우려를 인권위가 현장에서 깊이 있게 경청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 측은 전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아시아 오지 국가의 청소년 유망주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스포츠를 매개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국제 탁구 선교 캠프와 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영자 탁구 선교회는 지난 일주일간의 국제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양영자배 국제 크리스천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네팔과 라오스, 필리핀 등 복음 전파가 엄격히 제한된 5개 나라에서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와 국가대표 등 120여

0: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장인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는 해외 단기 선교 당시 현지 교제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국내로 직접 초청해 체계적인 스포츠 훈련과 저녁 영성 집회를 결합한 문화선교 캠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탁구 전문가들과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재능기부 코칭에 나섰으며 저녁 집회를 통해 비신자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는 구원의 결실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네팔 등지에서 탁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인 만큼 문턱을 낮춘 관계 전도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거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꾸이잖아요. 꾸이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죠.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할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응?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0: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계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서 간직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뭔가를 보물처럼 숨겨두다, 빠져나가지 않게 꼭 봉해두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귀한 꿀단지를 우리가 단단히 밀봉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잘 간직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주일에 은혜를 받아도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는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그만큼 세상 속에는 걱정거리도 많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이 어느새 뒤로 밀려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 또 찬양 가사 한 문장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꼭 봉해서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직된 말씀은요, 필요한 순간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할 때 위로가 되고, 시험 앞에서는 힘이 되고, 길을 잃었을 때는 다시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봉해두는, 간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이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죠. 이 말씀을 꼭꼭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꼭 봉해두면 좋을 말씀, 간직하면 좋을 말씀. 아, 로마서 8장 28절 어떨까요?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어떤 말씀 간직해볼까 했을 때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억울한 일을 겪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싶어도요,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이 그랬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장애물이 좀 있는 것 같아도요,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과정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간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하는 구절 오늘은 마음에 꼭 봉해보세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들로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연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사연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지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메시지 참여하기에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네, 샬롬 극동방송에서 주님의 말씀과 찬송가를 들으며 일하고 계시대요. 6374번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충전하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5335번님도요. 힘찬 라디오 화이팅!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7002번님도 남편과 같이 일터에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고백과 함께 또 출첵 인사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간직하라는 말씀이 또 말씀 속에 여러 번 나와요. 잠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잠언 7장 1절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꿀단지를 꽉 이렇게 밀봉하듯이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꽉 봉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178번이며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취업준비생이라고 주시면서 자꾸 조급해지고 또 비교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제 길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4178번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4540번님도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918번님은 오늘도 방송을 듣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거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참 멋지고요. 오늘 그 고백 우리도 또 따라서 해보길 원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또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늘 간직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간직하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 또 비교와 원망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 또 찬양의 가사 한 절이라도 마음에 꼭 봉해두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은혜의 과정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더 낮아지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첫째, 진노를 통과하여 거룩한 기쁨을 누립니다. 어제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겼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오늘 12절에서 그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궤를 옮겨오는 일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해요. 단 여섯 걸음 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조심해서 궤를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실수는 유익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던 다윗이 웃사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고 해요. 배옷은 회개와 겸손을 상징하지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위풍당당한 왕임에도 이렇게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와 신정정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고해요.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을 남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헌신하고 화목하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고 나눔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회개의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둘째, 인본주의를 이깁니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고해요.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계속 불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언약궤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인본주의가 그대로 미갈에게 흘러간 거예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첫사랑으로 사랑했지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미갈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임금이 더 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배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양을 있는 대로 다 차리면서도 정작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20절에 미갈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비난해요. 가족 우상주의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홀대해서도 안 됩니다.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자기 가족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은 다윗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어요.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미갈의 눈에는 그저 자신 앞에서 몸을 드러낸 방탕한 행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버지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보았으면서도 미갈은 여전히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정치적 임금으로서의 다윗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 인본주의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의 기쁨에 동참하나요?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경만 하진 않나요? 내가 버리기로 다짐해야 할 내 안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혈기 많은 남편을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물질 고난 사건과 직장 동료 부인에게 상간녀로 오해받는 수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서야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씩 가다 보니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게 되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추듯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한 지체를 태우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예요. 주차 문제로 화가 난 남편이 혈기를 못 참고 차에서 내려 주차 봉사를 하시던 두 집사님께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하에 주차하고 온 뒤에야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을 채울하며 집사님들이 그러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으이그 하면서 표정과 말로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제 심중에 남편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환자야 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저도 혈기 많은 남편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고 교회 집사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까

0: 나올까봐 미갈처럼 온몸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교만한 저를 은혜로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그룹 리더로까지 불러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약하고 악한 부분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신경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돕겠습니다. 남편이 무시될 때 입을 다물고 저의 교만을 회개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배에 애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어요. 그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방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였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미갈처럼 점잖게 창밖으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체면과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노를 통과한 거룩한 기쁨으로 인본주의를 이기고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웃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바로잡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왕국의 왕이면서도 배에 애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저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미갈처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예배자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본주의가 그의 딸 미갈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국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

0: 장마당이 북한에서 시작을 뜻하는데 네. 이 장마당에서 매대를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지만 또 북한에서 그래서 이 장마당에 보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자리의 주인이 어딨냐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0: 네.
1: 당국에서 장마당

0: 식당 단속을 하면서 오는 긴장감도 있지만 생계활동이 거의 장마당뿐인 현실에 주민들이 많아서 격정적인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1: 예, 당장 내일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척박한 저 땅 북녘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서 영의 양식 그리고 함께 육의 양식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됨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 해피데이 그 기도의 한 줄 그 마음과 함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녘의 주민분들을 위해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OEPD 오늘의 차차 한양이었습니다.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또 네. 서로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게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서로를 또 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OEPD에서는 매일같이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샬롬, 저의 직장에서도 복음이 퍼지길 늘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그 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 아멘.
1: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 함께 이렇게 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계신 곳에서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가 복음 통일의 출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항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도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2312님도 오늘 함께하셨고요.
1: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통일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도 계시고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0: 오, 예.
1: 저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고백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얼마나 더 귀한지 몰라요.
0: 네. 자, 그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전에서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이렇게 지역도 적어주시면서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이 하나 된 것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자, 화요일 순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퀴즈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여러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호산나 접속 찬양입니다.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볼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매일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북한 말에 대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 가운데 북한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1069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정말 보금통일된 그날 이런 풍경이 많아지겠죠. 남남, 북녀, 북남, 남녀. 그래서 오늘의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거 봐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새우젓이 왔다요. 아, 이거 완전 두껍 까는 거예요.
5: 두껍 까다.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아, 이거 두껍다. 이게 두껍다라는 말이구나.
4: 아니, 내 반응을 보면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맛보시라요.
5: 자기야, 이게 맛이 좋은 거야?
4: 아니, 다시 한번 맛보시라요. 이게 고소하고 달큰하고 또 그러면서도 감칠맛나게 짭조름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두껍 까는 맛이란 말이에요.
5: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거야?
4: 그럼요. 이게 한 통에 얼마인 줄 알아요? 두껍 간다 해서 내가 큰 맘 먹고 장만했어요.
5: 그래서 얼만데? 아니 뭐 새우젓이 다 거기서 거기지.
4: 아휴, 이렇게 맛을 모르는 사람을 먹이려니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건 여보가 두껍 깝니다. 두껍 까요.
0: 맛있게 먹어주는 건 두껍 까는 남편에게 새우젓이 아주 두껍 간 거라고 두 네. 배나 값을 주고 샀다고 아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럴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자, 두껍 가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요?
1: 네.
0: 북에서는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요거를 또 두 가지 보기를 내어드리는데요.
0: 네.
1: 1번이 으뜸 가다.
0: 으뜸 가다. 2번.
1: 두껍다.
0: 두껍다. 두껍 가다.
1: 두껍 가다.
0: 맛이나 아니면 뭐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네. 최고다 이런 의미거든요.
1: 두 말할 게 없다라는 맞아요. 표현이기도 한데
0: 네.
1: 두껍 가다라는 말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0: 어감도 그렇고 네. 요 정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요런 표현이야말로 나중에 진짜 대화할 때 맞아요.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상균 동무 외모가 아주 투극합니다. 저 이 말 들어보고 싶어요.
0: 아주 두 말할 것 없이
1: 최고다.
0: 굉장하다.
1: 굉장하다.
0: 그렇죠.
1: 자, 이런 뜻입니다. 1번.
0: 으뜸가다.
1: 으뜸가다이다. 2번.
0: 두껍다.
1: 두껍다. 북한 말입니다. 두껍가다라는 뜻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자, 정답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근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두껍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칭찬 아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멘.
1: 네. 이 정도는 힌트 됐을까요? 네. 믿음이 으뜸가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믿음이 두껍다. 어? 둘 다 괜찮은데. 그러네요. 자, 정답 어디로요?
0: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1번 으뜸가다, 2번 두껍다 가운데 우리 두꺼우신 청취자분들이 참 두꺼우시잖아요. 네. 정답도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출석 인사도 맞아요, 해주시고 맞아요. 기도도 해주시고
1: 네.
0: 요 두껍가다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세요.
1: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보기 이어집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 카드까지 꼭 받아가세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0: 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1: 예.
2: 아,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회룡시 농촌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 예.
2: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2: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1: 네.
2: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끌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2: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2: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인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근데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어서 더욱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1: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2: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1: 네.
2: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 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주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지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2: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 예.
2: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1: 예.
2: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2: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는 거죠.
1: 네.
2: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1: 예.
2: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1: 네.
2: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2: 세 번째로.

0: 한편으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1: 네.
0: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 네.
0: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가능하신 분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또 주변에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물을 읽는데 2분,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0: 북한 바로 보기에 이어서 함께하신 찬양은 송경비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병조의 문제 다시 드리기 전에 통일이라고 남기시면 오늘의 기도카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 네.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병차의 퀴즈가 두겁 가다.
0: 네.
1: 북한어 두겁 가다가 무슨 뜻일지잖아요. 1번이 으뜸 가다, 2번이 두껍다인데 이 통일이라는 기도문 한 장 받아보신 분들이 모두 두겁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0: 야, 그럼요. 복음 통일에 대한 열정도 두겁 가시고 믿음도 두겁 가시고 저는 외모도 이런 분들은 외모도 두겁 가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자, 1번이 으뜸 가다, 2번이
1: 두껍다.
0: 네,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접속 찬송으로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선물들 받아가실까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정답은요?
1: 오늘 두 곱 가는 분들이 다들 선물을 받아가시겠죠.
0: 네.
1: 1번 으뜸 가다가 정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리고 외모도 두 곱 가는 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지현 씨는 그래도
1: 저도 아니죠.
0: 아직은 두 곱 가는 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 아니, 다 크리스찬이면 해와 같은 얼굴로.
0: 아멘.
1: 아멘.
0: 은혜가 넘치면 두껍가는 얼굴로 오늘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을 받게 되십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니까요. 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두껍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당첨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1: 계속해서 도전하시겠죠?
0: 그럼요. 저희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0: 저희도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두겁간 우리 OFP데이 가족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도 두겁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저희가 더 많은 선물 좀 협찬 받아가지고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국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니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 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신약시대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온 지중해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서쪽에는 로마의 본래 언어였던 라틴어가 사용되었음에도 제국의 동쪽에는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로마의 지배층들

조차도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교양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이성애를 뜻합니다. 둘째는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인 친구 사이에 깊은 우정과 동료애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스토르게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 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본능적이고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넷째는 아가페인데 이것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가장 숭고하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주기만 하는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핵심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빚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빚은 어떤 빚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목숨 빚을 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사랑의 빚, 목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갚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요즘 돈으로 하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 감옥에 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진 목숨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짐이 되고 빚이 되면 그를 짐으로, 빚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의 상덩어리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진 목숨의 빚을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께 진 십자가 보혈의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 십자가 보혈의 빚, 목숨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형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무엇하지 말라는 계명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형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무엇하라는 계명들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키기 쉽겠습니까? 부정형 명령문이 지키기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쉽게 지킬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먼저 부정형 명령문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의 핵심을 짚어서 더 심화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을 직접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이성을 내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것부터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명령들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건강한 신앙과 종교 중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의 삶과 행위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하는지, 그 행위의 결과가 사랑을 낳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이란 광신 혹은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위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나 위선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0: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도 사랑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행동과 삶의 결과는 사랑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쉬게 함으로써 여러분 노예도 쉬게 했어요. 고대 시대에 노예에게 무슨 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맙시다.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섬기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5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구 부광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를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 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이 시간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여러 말씀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이미 말씀에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인생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지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말씀이다는 것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따뜻하게 우리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란 것이에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을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까?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함께 모인 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 곳에 임하신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십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로마의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샅샅이 찾아서 체포하고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더 그것이 합리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위험과 불편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자리에 너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의 명령이란.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형식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홀로 우리의 신앙에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홀연히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전반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맨 앞에 나오는 홀연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120명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주일을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가 홀연히 갑자기 주의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홀연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임하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꽃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말하는 홀연히라는 단어는요, 우연한 순간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성령을 받겠지, 우연히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우연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홀연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고 우리가 볼 때는 홀연이죠.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그 순간을 예상할 수가 없지요.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작정해 놓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갈급하게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고련히 갑자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바람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불의 혀를 우리가 막아설 수가 있을까요? 강력한 이 불의 혀를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불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강력한 불꽃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을 태우잖아요.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불꽃처럼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꽃처럼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함, 나의 연약함, 나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 죄의 습관, 죄의 본성,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다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람과 불은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불꽃은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 가족도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성령 받으면 이 교회가 성령 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온 세상 열방을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성령이 흘러가고 성령의 불꽃이 전해질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령은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교만한 생각들, 의심하는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그 마음들을요, 그 시간 동안 다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고 기도하며 비워냈을 때 그 빈 공간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불꽃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세상에 찌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 우리의 이기심, 자만심, 교만함,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 그 모든 것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비워낼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후련히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나타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인생에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가진 사람도 있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노년의 어르신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좋은 스펙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에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아무 신분도 필요 없어요. 어떤 실력도 필요 없어요. 어떤 경력도 필요 없어요. 성령님, 제 안에 옷이 없어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옷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 또 하늘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그들의 말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품과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요, 무엇을 갖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눈만 뜨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이들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겠소. 내가 가장 먼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소. 말하는 내용이 바뀌고요, 말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말하는 생각이 바뀌고요, 그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언어가 용서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요, 상처의 언어가 또한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또한 불만의, 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분노의 언어가 화해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고, 절망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말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생각으로

0: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홀연히 갑자기 임하실 성령님,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 한 영혼을 깨우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극동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 찾게 되는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준비,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퀴즈 정답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
1: 와, 왜 이렇게 웃어?
0: 아니, 어제 뭐 성우신 줄 알았어요. 성우.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모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가 방송 직전에 홍지 네. 연습을 했는데 네. 목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네. 네. 데뷔하셔야겠어요.
0: 그러니까 뭐 연기자인지 성우인지. 아, 근데 퀴즈도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요.
2: 아, 네, 반했잖아요.
0: 자, 오늘도 이 퀴즈가 꽁트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꽁트를 내드릴지 여러분 딱 듣다가 이제 정답 중간에 보내셔도 좋고요. 다 끝나고 다 듣고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로 정답을 보내시고요. 아니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지금 다운로드 된 분, 거기서 여러분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정답을 주시는데 정답만 주지 말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근데 정답은 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내가 교회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이라고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한 문자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물 퀴즈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꽁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대환장 파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 노아의 방주 이후 인류는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 스마트폰 로밍이 필요 없던 시절. 왜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한국어 하나로 미국 사람도 대만 사람도 다 소통되던 대박 편한 시절. 그런데 인간의 DNA에 교만의 고집이 또 발동하게 되었는데.
3: 여러분, 우리 맨날 땅바닥에만 살지 말고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립시다.
1: 벌써 벌써
3: 아, 높게 탑을 쌓아 우리가 대장이다 하고 소리쳐 보자고요.
1: 높은 탑? 오케이. 자, 그럼 기술 들어갑니다. 벽돌 팍팍 구워왔습니다. 시멘트 팍팍 바르고 하늘 꼭대기까지 고고씽! 탑 꼭대기를 저 하늘 끝까지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리자고요.
3: 아, 이 속도면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도 가능하겠는데요.
1: 옳소 옳소, 우리가 최고다.
0: 헤라디아, 아주 난리가 났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구르르 쾅쾅 번쩍 지릿지릿.
3: 깜짝이야. 아니, 방금 정전인가? 아니, 뭐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벽돌 좀 빨리 갖다줘요. 비오기 전에 쌓아야 해.
4: 네? What? Who are you? Are you hungry?
1: 아, 배고프냐고 묻잖아.
0: 어우, 얼씨구.
3: 아우, 뭐라는 거야. 이 시국에 웬 영어? 장난치지 말고 벽돌 달라고요. 벽돌!
4: No, entiendo. Adios. No, no,

0: 카이코요.
1: Oh my god. 저런. 안타깝군요.
2: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고고싱 하던 양반이 왜 저래? 어? 아니, 저기 김 씨는 왜 프랑스 말을 해? 어? 박 씨는 왜 중국어로 샬라? 어, 내 말이 안 통해. 아, 어쩌면 좋아. 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섞어 놓으셨구나.
1: 자신들의 이름 하나 날려보려다 서로 대화조차 불가능해진 인간들. 결국 이 탑의 공사는 강제 중단되고 그들은 강제로 짐을 싸게 됩니다.
2: 아, 머리야. 야, 영어 쓰는 너는 미 대륙으로 가고 스페인어 쓰는 너는 남미로 가. 소통 불가, 공사 중단. 어, 빠이빠이 흩어져. 대화 인정 파티.
1: 그렇습니다. 자,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꽁트 속 탑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말이 섞여서, 언어가 섞여서 혼잡해졌다는 뜻의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자, 보기 나갑니다. 1. 에펠탑. 2. 바벨탑. 3. 미륵사지 석탑. 4. 텁텁하네.
1: 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자,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석탑이냐, 탑탑하네. 아주 탑탑해. 이거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 이거 뭐,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번호로 주셔도 좋고, 어, 한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은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대신에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4: 네.
1: 뭐 힌트 있습니까? 힌트?
4: 힌트. 이야, 이거 어쨌든 탑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탑하네. 아, 네.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네, 같은데.
1: 네. 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아, 나 불안해.
4: 미륵사지가 미륵사지가 그때 있었을까? 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거기 있을 것 같은 탑.
1: 예. 네. 자.
4: 너무 많이 좀 안 돼.
1: 탑입니다.
4: 네.
1: 자, 그러면은 내가 정답 알겠다. 어, 근데 보니까 아까 네. 세 분의 연기가
3: 네.
4: 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 연기가 옛날에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와, 연기까지 해야 돼.
1: 거의 뭐 연기자예요. 연기자.
3: 아, 네.
4: 숨은 재능이
1: 오늘 목사님 맡은 게 인부잖아요.
3: 네.
1: 목사님 목회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노가대 좀 하자.
3: 아니 완전 딱이었습니다.
1: 아니, 네.
4: 권사님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요.
3: 전 집사입니다.
4: 아 집사님 아,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
1: 집사님 아, 웃음은 참, 네. 어디 그 영화 네. 애니메이션에서 네. 많이 들어본. 야. 네.
4: 아, 이거 좋아요. 아,
1: 흉내도 못 내겠어. 네. 흉내도 못 내겠어.
3: 아, 엄청 와. 많이 보내주셨네.
1: 와, 이분 연기 탑입니다.
4: 아, 연기 탑.
3: 아, 연기 탑.
1: 와, 센스.
4: 아, 센스 기가 막히네. 우리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1: 그러니까.
4: 1번 에펠탑, 2번 바벨탑. 아, 3번에 연기 탑을 쓸걸.
1: 이야,
4: 대단하시네요.
1: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정답 알 것 같아요. 그쵸?
4: 네.
1: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주시대요. 자, 방학생, 무교생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면 무조건 선물이니까.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됩니다. 옆에 방학생 있으면 쿡쿡 찔러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답 옆에 방학, 무교, 통화 가능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투 퀴즈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화교회 김창문 목사님, 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섭탑이냐,
1: 답답하네, 진짜.
0: 자, 정답은 바로
2: 바벨탑.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1: 2번 바벨탑입니다.
0: 바벨탑 때문에 아까 봐 이렇게 토익션 안 봐도 되는데 뭐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외국 공부 뭐 얘기하면서
2: 정말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였는데 흩어지게 해가지고 여러 언어가 생긴 거잖아요, 목사님.
1: 참 이 바벨탑,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대표적인 반역의 역사인데요. 예. 근데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

0: 대적하고 반역을 했으면
1: 네.
0: 아이 저 같은 문양 천둥 번개를 내리거나
1: 예.
0: 바벨탑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혼쭐을 내줄 텐데
1: 네.
0: 아니 그런 벌을 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다.
1: 예.
0: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1: 아.
0: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 될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1: 네.
0: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1: 네.
0: 이 바벨탑이 인간의 반역의 탑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기회를 주시는
0: 그렇죠.
1: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맞아요.
1: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또 이어질 수
0: 아,
1: 있으니까.
0: 내 만약에 내 성격 같으면
1: 네.
0: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거 나를 어떻게 또 용서해 주시지? 아, 이거 너무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1: 예.
0: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1: 그렇습니다.
0: 분입니다.
1: 오늘도 이 새끼라 통해서 이 퀴즈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회예요, 기회.
0: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0: 예.
1: 부르시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들 무조건 다 선물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1: 네.
0: 보내주셨어요. 이거,
1: 자, 그중에서
0: 야, 선택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가장 빠르게 보내신 4466번님께 선물을 드리겠고요. 아깝게 2등으로 보내신 1426번님께 또
0: 2등까지.
1: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퀴즈 때는요. 100번째 보낸 예. 6076번님.
0: 100번.
1: 100번째.
0: 네.
1: 그다음에 저기 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0: 네.
1: 세 분의 연기가 할리우드감이라고.
2: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뭐 속는셈 치고 이분 선물 드리
0: 여기 칭찬하면 선물
1: 네.
0: 잘 주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 PD님이 칭찬하면 잘 주는 것 같아요.
1: 두 분 네. 연기 안 하고 또 세 분 저까지 끼워줘가지고 5766번님 선물. 자, 우리는
0: 네.
1: 또 저기 늦게 와도
2: 네.
1: 예수님도
2: 네.
1: 늦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는 게 중요하지. 자, 7718번님.
0: 네.
1: 아유, 늦게 운전하다가 지금 늦게 보내셨는데 우리 7718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 방학생들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0: 아, 방학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1: 오늘 많이 왔어요.
0: 네.
1: 자, 이분들 다 우리가 선물 다 드립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첫 번째 6938번님.
0: 네. 방학 중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입니다. 6938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1: 이분 그냥 방학이라고만 쓰셨는데
0: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몇 년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6938.
1: 6938. 바로 받으시네요. 여보세요?
0: 네.
1: 예. 자,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3: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1: 그러세요? 뭐 작업 중이신가 봐요. 여러 작업이 옆에 들리네요. 좀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말씀하세요.
1: 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십니까?
3: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작업 중에
1: 작업 중이세요? 네. 그러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3: 화성시요.
1: 어디요?
0: 화성.
1: 화성.
0: 네.
3: 네.
1: 몇 년 방학이세요?
3: 지금 통증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지금 통화가 좀 곤란하신가요?
3: 한 5분, 한 1, 2분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0: 1, 2분 그러시군요.
1: 작업.
0: 작업 틀어놓고 저 극동 가서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가 봐요.
1: 그렇구나.
0: 네.
1: 그러면은 지금 한 1, 2분 정도는 통화 되세요?
3: 예.
1: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선물은 이따가 여쭤보겠고.
3: 네.
1: 교회 몇 년 쉬세요, 지금? 몇 년 쉬고 있어요?
3: 한 5년. 5년.
1: 5년. 5년.
3: 네.
1: 근데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아, 예전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차에서
1: 예.
3: 운전하면서 극동 방송도 듣고
1: 예.
3: 이제 근무 중에도 극동방송 듣고
1: 원래 듣고 있다가 원래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5년 됐다는 거잖아요.
3: 네.
1: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으니까 아까 그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6938번님께 기회 드린 거예요.

0: 부르고 계시는 네, 거니까
1: 감사합니다.
0: 이번 주부터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바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1: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2: 이따가 근무 네. 끝나고 전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0: 저희가
2: 할게요.
0: 방송 끝나고 네. 예, 예. 전화를 드릴게요.
1: 예.
0: 감사합니다.
2: 네, 안전하게 하세요.
1: 예. 예.
0: 자, 오늘 보니까 카센터에서
2: 네,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듣는데 근무 시작 딱 되셔서
0: 그러면 아, 고치는 이따. 차에다가 네. 106.9 이렇게 채널을 맞추고 차를 고치시나 봐요.
2: 아니 스피커 틀어놓고 작업장에다가
0: 카센터 틀어놓고. 전체 틀어놓을 거야?
2: 그럼요. 와.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 다 거의 그렇게 하시잖아요.
0: 오,
2: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6938. 이따 끝나고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자 우리 2839번님께 이 시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분인데
3: 네, 궁금하네요.
2: 2839
0: 어, 이분은 아주 짧은 방학인데 이때 딱 저희가 네. 잘라드려야 됩니다.
2: 3개월
0: 3개월 잘라드려야 돼요.
2: 네, 자, 2839 전화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
0: 일반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2: 네,
0: 일반 전화로 아, 전화 안 받지만
2: 네
0: 다시 한번 시도.
2: 오늘도 네 2839번 일반 전화 전화로 가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2839번. 아, 네.
0: 제가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우리 PD님은 한번 턱 또 하면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0: 자 2839번님 드디어 갑니다.
4: 네 여보세요.
2: 우와
0: 구분하길 잘했네. 자 저 김인수 PD입니다. 예.
4: 아, 네 안녕하세요.
0: 집에서 받으세요?
4: 아, 네 지금은 운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0: 아 집에 딱 우와. 도착하셨구나. 집이 어디예요?
4: 여기 마산이요.
0: 마산. 어 그러시구나. 일이 지금 빨리 끝나셨네요. 이 시간에 항상 끝나시나 봐요.
4: 아, 아니요, 저 지금 아기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가지고.
0: 네네.
4: 네 문화센터 갔다 왔어요.
0: 아 문화센터. 그렇구나. 아기는요? 아기는 집에.
4: 아기요? 예. 아기 지금 옆에 있어요.
0: 옆에 있고. 그러면은 3개월 방학이라고 쓰셨는데.
4: 네.
0: 혹시 아기 낳고부터 지금 방학인가요?
4: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2: 축하해요.
0: 방송은 뭐 옛날부터 들으셨어요?
4: 아니요 문화 아니다가.
0: 네.
4: 운전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가 켜져가지고 듣다 보니까.
0: 아. 어, 우와. 문화센터 다니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딱 맞췄군요.
4: 네. 네.
0: 마산 그럼 창원 극동 방송 듣고 계시는구나.
4: 아 네 맞아요.
0: 오늘 혹시 방송 처음 들었어요?
4: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0: 오늘 이 프로는 처음 들으셨구나.
2: 처음 들으셨다는 얘기군요.
0: 네. 2839번님처럼 교회 방학하시는 분들 방학 끝내게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4: 아 그렇구나.
0: 3개월이 3년 되기 전에 저희가 딱 끊어드려요.
4: 네. 아이 감사해요.
2: 아니 방학 끝나면은 본교회로 가시는 거죠?
4: 네 맞아요.
2: 아 그래요. 유아 방학이네. 그럼 유아 휴직이 아니라 유아 방학. 아기 나서.
0: 자 우리 2839번이 네.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일단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4: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세트, 강화섬 김치의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4: 연어?
0: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 커피 네.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네.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네. 주얼리, 캡슐 세제, 네.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4: 엄청 많은데요.
0: 네.
2: 갖고 싶은 거 하나만.
4: 연어가 있다고 했나요?
0: 네네. 네.
4: 아, 그럼 연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연어. 우리 아기도 한 3개월 됐어요?
4: 아, 네, 아기는 지금 8개월.
0: 아,

0: 8개월 정도 되면은 같이 교회 갈 수 있는 충분한 시절 된 것 같은데.
1: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아세례 받고 해야 되겠는데 예. 빨리 가서.
2: 유아세례도 받았어요.
0: 받았어요.
1: 아, 받았어요. 아 이거 축하네. 야, 이 방학 중에 내가 축하 방학은 내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네. 축하 방학 와 이거 그렇지 뭐 애기 낳았으니까.
0: 그러니까.
1: 와 축하 방학. 아, 그래 근데 계약할 때가 됐네. 딱이죠.
0: 자 언제 교회 다시 돌아갈 생각이셨어요?
2: 가야겠다 하는데
1: 그리고
2: 아기가 계속 감기도 걸리고요.
1: 아 예, 그랬구나.
0: 아 가야겠다 하지만 뭔가 잘 계속 미뤄지고 그러고 있죠.
2: 네 계속 그러고 있고.
0: 자 그러고 있을 때 저희 프로그램이 딱 옆에서 도와드리거든요.
1: 아, 맞아.
0: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가시는 걸로.
1: 그래요. 그 잠깐 아, 8개월이면은 예배 시간에 잠깐 가서 네.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0: 자 우리 아이고 뭐라고 하는데
1: 아 가겠다잖아 아기가 옆에서 저 가요 엄마 저 갈 거예요 그러잖아 바로
2: 갈 거야
0: 그래 예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2: 네
0: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요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이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0: 아유, 지금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이 네. 네. 그 어린 학생 네. 뭐 그 동화책 읽어주는 듯한
1: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옆에 아기도 다 듣고 있어요
0: 우리 엄마도 딱 애교 섞인 목소리다 네. 평소에 우리 애교 많으시죠 2839번님
2: 아 저요 뭐 항상
1: 항상
0: 그러니까 애교 착착이 돼 있는 것 같아 예, 그 경상도에서 그 좀 이렇게 애교 많은 여성분들 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1: 저 요즘에 예. 딸이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예. 하, 자꾸 이렇게 애기들이 예뻐 보이고 부러워지고 자꾸 그래요 네. 네.
3: 할아버지 되시려고요
1: 아이고 그렇죠? 그러, 네. 그러기고 싶은데 아유, 마음이 그렇다고
0: 자 2839번님 네. 우리 아기가 또 유아세례도 받았고 하니까 8개월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아기와 함께 다시 꼭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대에 우리 아기와 함께 계속 들어주시고 교회 잘 갔다 왔다 이런 또 문자도 좀 저희가 기다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3: 네,
2: 감사합니다.
0: 야, 애교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3: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은 예. 가장 신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참 아, 힘들어요.
1: 맞아요. 제일 힘들 때.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 네. 이게 뭐 말씀이 귀로 그쵸.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네.
3: 그리고 또 교회 출석하려면 아기 짐도 엄청 많거든요.
1: 아,
3: 사실.
1: 맞아 맞아.
3: 그래서 맞아요. 이해는 가지만 예. 방학이 길면 안 된다.
0: 맞아요.
3: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맞아요. 네, 일찍 계약을 해야 한다.
1: 그래도 네. 그 참 힘들게 갔다 오면 보람 있고 또 네. 한 주 살아갈 힘을 그래도 얻는 거예요.
3: 맞아요.
0: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 3년으로 바뀌는 분.
1: 맞아 맞아. 아기들 낳고 힘들고 그러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0: 자 이번에는 5년 방학이라고
1: 5년 방학.
0: 정확히 적어주신 분.
3: 7114님.
0: 자, 7114번님. 자 오늘 바쁘게 갑니다. 방학생들 많아가지고요. 하, 왠지 어? 여보세요.
4: 네.
0: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민수 PD입니다.
4: 네,
0: 운전 중이신가요?
4: 아, 네, 그렇긴 합니다.
0: 그러면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라디오를 꺼주시고 정차. 바로 안 될까요, 정차?
4: 정차를 지금 올림픽대로라서.
0: 그러면은 저희가 5분 뒤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7114번님. 5분 뒤에 어떻게든 한번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한 7분 뒤에.

0: 네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 네. 이따가,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따 전화드릴게요.
2: 네.
1: 이게 꼭 보면은 정차하시고 통화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2: 그래요. 네.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정차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1: 네. 자, 이번에 또
3: 14년 방학이신 것 같아요. 네.
2: 7956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7956.
1: 7956번님. 바벨탑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 방학 14년 14년 자, 분위기가 제가 수화기를 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4년 방학. 어우,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요? 14년 방학.
1: 그러게요. 근데 14년인데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어주고 계신다.
2: 그래요.
1: 감사해요.
2: 네. 맞아요.
4: 여보세요?
1: 자,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아,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4: 아, 저 차에서요.
1: 아, 차에서 운전하고 계세요?
4: 아, 지금 잠시 정차 중입니다.
1: 어, 그래요.
3: 잘하셨어요.
1: 혹시 전화 올 줄 알고 지금 정차하셨나요? 예? 네?
4: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아서 제가 병원 간다고.
1: 예, 예.
4: 아. 저 병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1: 어머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4: 예예.
1: 어, 그러시구나. 아,
2: 그러시네.
1: 지역은 어느 지역이세요?
4: 울산입니다.
1: 울산.
2: 울산.
1: 울산. 예예. 14년 방학이면 방학이 좀 길어요.
4: 응? 아, 예.
1: 응. 어떻게 좀 길게 지금 방학을 맞고 계시는데 이제 개학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는데.
4: 예.
1: 예.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4: 아, 극동방송은 자주 계속 듣고 있었어요.
1: 차에서 계속 누가 알려줘서요? 아니 우연히?
4: 아니요, 아니요. 전에 교회 생기면서
1: 네.
4: 그 울산에 극동방송 생기면서부터 바로
1: 예.
4: 채널 그 차에 채널 고정시켜놓고.
1: 아, 그럼 방학 전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2: 네.
1: 근데 지금 방학 중에서도 계속 듣고 계시고 이 세 개라도 몇 번 들으셨죠?
4: 어, 새끼랑 이 시간대는 솔직히 근무 중이니까
1: 예.
4: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듣고.
1: 오늘 처음이에요?
4: 아니요, 아니요. 몇 번 듣긴 들었어요.
1: 그렇구나.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하는 건 아시죠?
4: 예, 예, 예.
1: 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7956번님 선택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못 도망갑니다. 오늘 못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네요. 어떤 선물 있는지 아세요?
4: 아니요, 아니요.
1: 자, 제가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4: 어,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1: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나? 그리고 딱 귀에 꽂히는 거.
4: 어, 레모나. 아, 그 지금 어머니 나오시는데.
1: 어, 레모나.
3: 레모나.
1: 그러면 어머니 잠깐 옆에 타시라고 하고 잠깐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될까요?
4: 아, 지금 급해가지고 어머님이.
1: 아, 병원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4: 예,
1: 알겠습니다.
4: 찾는가, 배가.
1: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아이고, 어머니 급하시네.
1: 그럼 이따가 한번 또
2: 네.
1: 통화 될 때 저희가 통화 드리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셔야
2: 네,
1: 됩니다.
2: 네, 방학 끝났습니다.
1: 계약생 된 거 미리 축하드려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아, 빨리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
1: 오늘
2: 되니까.
1: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2: 네.
1: 뭐 이런저런 상황이 많네요.
2: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정차했을까요? 한번.
1: 아까 그분.
2: 네.
1: 7114번님.
2: 네.
1: 이분, 아직 7분은 안 됐지만.
2: 아, 7분 안 됐을까요?
1: 7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아주 목소리가 점잖으셨던 분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자 중에 오늘 초등학생이 성우준비생.
2: 아, 성우준비생. 우리 집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셔서.
3: 네, 연락하세요.
2: 특별 과외를 좀.
3: 성우란 무엇인가.
1: 자, 네. 자, 여보세요?
5: 예, 전화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어떻게 정차가 지금 되셨을까요? 조금 일찍 전화드렸는데.
5: 예, 우측에 차를 마침 공간이 있어서.
1: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2: 감사합니다.
1: 어디서, 바쁘신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5: 아, 분당에서.
1: 네.
5: 여기 서울에 가양동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1: 아, 그러세요? 사시는 곳은 어디시고요?
5: 아, 저는 고양시에 사는데.
1: 고양시에 사시는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0: 아니, 거기서 차를 제가 오늘 일을 뭐 탁송하는 일도 좀 하고 그 와중에
1: 네.
0: 차를 좀 그쪽에 좀 옮겨다 달라고 그래서
1: 네.
0: 하는 와중에 차에 극동 방송이 틀어져 있어서 전화를 하고
1: 오, 극동방이 틀어져 있어서.
2: 세상에.
1: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0: 아닙니다. 뭐 종종 들었는데 이제 5년 동안 방학을 하다 보니까
1: 예.
0: 다 놔두고 이제
1: 근데
0: 그냥
1: 처음
0: 이렇게
1: 들은 거는
0: 돌아가려고.
1: 탁송하다가 들으셨군요.
2: 아니, 그러니까
0: 예.
2: 내 차가 아니고 탁송
1: 그쵸.
2: 차인데 거기에 극동방송이 맞춰 있어 있던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2: 와,
1: 예.
2: 전하님의 대단한 은혜로 부르심을 그렇게까지 불러주시는 것
1: 와,
2: 같은데요. 내 차가 아닌데,
1: 진짜 이런
2: 이야.
1: 신기한 경우들
2: 그리고 또
1: 많아요.
2: 연결이 되고요.
0: 교황하게, 예. 그래서 그분께 이제, 아니, 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던 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3: 그렇죠.
0: 믿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쭤보고 차를 탁송을 했습니다.
1: 그랬군요.
2: 와, 참 감사합니다.
1: 자, 무슨 이유 때문에 5년 방학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한한
0: 네.
1: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7114번님 부르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통화하게 하셨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일단 드리는데 혹시 아까 선물 소개 들으셨나요?
0: 아, 듣긴 했는데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1: 그래서
2: 네.
1: 거기서 귀에 꽂히는 좀뭐 있었나요?
0: 글쎄요, 제가 이제.
1: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 열무, 순무김치,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네모나.
0: 아, 네모나.
1: 예.
0: 아니, 뭐, 혼자 사는 저라고나 보니 김치 같은 거는 좋을 것
1: 아,
0: 같은데요.
1: 좋습니다.
2: 김치
1: 김치,
2: 좋지요.
1: 순무김치, 열무김치 보내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714분이 부르고 계시는데
0: 네네.
1: 이제 교회를 5년 전에 일산에서 다니셨나요?
0: 아니요, 용인에서 다녔습니다.
1: 용인에서 다니셨어요. 그럼 이사하셨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일산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0: 네, 뭐 일산에 그동안 가보기도 하고 뭐 누가 전도해서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1: 네네.
0: 마음이 안 내켰는지 그때뿐이고 다시 제 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김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봤는데 우리 714번님의 집 주소와 아주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결단하시고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2: 아, 그래.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기가 막히자 내 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에 탁송하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었고 또 전화 연결이 오늘 굉장히 전화 연결이 많이 왔거든요. 저희 전화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인 것 같아요. 꼭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0: 도전해보겠습니다.
1: 정차까지 하셨는데.
2: 네, 너무 감사하죠.
1: 이 시간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 한번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0: 예,
2: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0: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
0: 고맙습니다.
2: 방법이에요.
0: 예,
2: 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하나님께서 714번님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니까요.
0: 예,
1: 이번
0: 고맙습니다.
1: 주에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고 혹시 그 주위에 아까 그 전도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일산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0: 예, 맞습니다.
1: 아니면 그분 교회로 가셔도 되긴 됩니다. 예.
0: 근데 저도 연락처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2: 아,
1: 아,
2: 그러시구나.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교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아주시고, 예, 또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저는 이런
0: 예.
2: 생각이 드는데, 그 차주분 전화번호 아시면 좀 같이 좀 남겨주세요. 그분한테도 선물을 하나.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한
1: 예.
2: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1: 그분
2: 이끄시는데,
1: 아시면 꼭좀
2: 중요한 역할.
1: 알려주십시오.
2: 한번 전화 문자 넣어주시면
1: 예.
2: 그분에게도 선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2: 야, 참 이렇게 좀 희한하게 극동방송을 네.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네. 이렇게 자동차 공업센터에서 고치고 네. 있는데
3: 아, 거기 있는
2: 손님차가
3: 차.
2: 손님차가 네. 손님차가 극동방송이어서 그분하고 전화 연결이 된 적도 있고
3: 와.
2: 뭐 중고차 받았는데
3: 네.
2: 그런 경우도 있고
3: 네.

0: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방학자는. 자, 끝나고 다 선물 드리도록 하고 통화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전화 연결 안된 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선물 드리니까요. 그래도 많이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3914번입니다.
2: 여보세요?
1: 예. 저 극동방송의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네.
1: 아까 저는 아까 통화한 분인 줄 알고 처음 통화 맞죠?
2: 네.
1: 지금
0: 목소리가
1: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1: 라디오가 켜져 있나요, 옆에?
2: 네.
1: 라디오를 잠깐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2: 네.
1: 있으면 울리니까.
2: 껐어요.
1: 껐어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2: 광주 광역시요.
1: 광주. 아, 이번에
0: 광역시.
1: 광주.
0: 네,
1: 광주
0: 광주
1: 광역시.
0: 광역시.
1: 7년 방학이시네요?
2: 네.
0: 와, 7년.
1: 7년. 좀 길면 긴 방학인데, 지금 극동방송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2: 언니가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게
1: 아,
2: 됐어요.
1: 좋은 언니던데. 언니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애청자신가 봐요?
2: 언니도 쉬고 있어요.
1: 언니 옆에 있나요?
2: 아니요.
1: 야, 언니도 이따 꼭좀 통화해보고 싶다. 네, 좋은 언니긴 꼭
0: 그러니까.
1: 좋은 언니네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자, 3914번님, 일단은 선물, 아까 혹시 어떤 선물인지 들으셨어요?
2: 아니요.
1: 자,
0: 빠르게 오늘도 빨리
1: 우리는 웃고 있는데 본인은 안 웃어 지금.
0: 자, 빠르게
1: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열무김치, 연어회,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네모나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어떤 거?
2: 연어회요.
1: 예?
2: 연어회.
1: 연어회.
0: 네.
1: 우리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언니.
0: 언니 하나 보내주고 싶은가 봐요,
1: 언니, 언니는
0: 피디님이.
1: 뭘 좋아할까요?
2: 유산균이요?
1: 유산균. 야, 이분이 그냥 대답할 건다 대답하네.
0: 그래도 너무
1: 자, 우리
0: 감사해요.
1: 3914번님, 언니가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방송? 네?
2: 1년 넘었어요.
1: 1년 넘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914번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2: 네.
0: 맞아요.
1: 이
0: 아니,
1: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들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요?
2: 들어요.
1: 들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0: 네.
1: 한번 용기 한번 내셔야
0: 그래.
1: 돼요.
0: 언니한테 꼭 선물도 간다고 얘기해주고, 언니하고 같이, 혹시 지역이 같으면 꼭 가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유,
1: 잘하셨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1: 우리 3914번님 광주에
0: 네.
1: 가실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2: 근처에 교회 많은데요.
1: 그러니까 원래 다녔던 그 7년 전에 그 교회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소개시켜 드리는 교회로 갈까요? 어떻게 하시죠?
2: 새로운 교회예요.
1: 예? 새로운 교회.
0: 새롭게. 네.
1: 그럼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 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3914번님 통해서 언니도 꼭좀 통화 좀 해도 되겠죠?
2: 언니 일하고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0: 아,
1: 저희가 아무튼 그
0: 그러시구나.
1: 일 피해가지고, 일 시간 피해가지고 전화
0: 네.
1: 꼭 드리도록 할게요.
2: 네.
1: 오늘
0: 아,
1: 고맙습니다.
0: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3: 네, 감사해요.
0: 교회 꼭 가세요.
1: 다음 주에 교회 갔다라는 문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2: 네.
1: 예. 자, 우리 3914번님께도 저희가 광주 광역

0: 없이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떤 표정으로 이분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오늘 재밌는 방송이 많아요. 오늘 네. 특별히 그러네.
0: 언니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통방송 네. 들어보라고. 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네. 있어요. 아, 보니까는 뭐 예. 뭐 지금
1: 방학 중 많은 애 15년 넘은
2: 엄청 많이 주셨네요.
0: 하루 종일 극동방송 네. 애청하시는 분도 있고
1: 감사해요.
0: 자 오늘 보니까 링크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래요. 계속
0: 저희가 정비를 해서 네. 링크 여러분 주소 받을 수 있는 그 링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케미에 기분이 업된다고
1: 감사해요.
0: 어제 생일이었는데 혹시 선물 줄 수 있냐고 아유 드려야겠네. 우와. 드려야겠어요. 이분이 바벨탑도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526번님 선물을 드리도록
2: 생일 선물
0: 생일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는데 오늘 네. 전화 연결 안 된 분들은 또 네. 방송 끝나고 저희가 네.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전화 드리고 모두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2: 감사해요.
0: 저는 김희수.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0: 말 속의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효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처럼 더운 날씨 속에서 더욱더 달고 또 시원하게 익어가는 과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일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시간을 견디고 비바람을 지나며 천천히 익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익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뜨거운 여름 햇살 같은 무더운 시간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익어가게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달콤하게 익어가는 과일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독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함께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사오사구님께서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9507님 오늘 저는 바쁜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막국수를 먹고 카페도 다녀왔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바쁜 날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부럽네요. 막국수 또 카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배가 고파오네요. 9507님 이어서 저녁 때에는 7시까지 저 중보기도 하러 갑니다. 고피디님 오늘 비가 온대요. 빗길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10시부터 비가 올 예정인데요. 강수 확률은 60% 정도 되고요. 비가 많이는 내리지 않고 그 대신 내일 저희 출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 특히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강수량이 가장 이 시간대 많더라고요. 내일 여러분 출근하실 때 꼭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417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0688님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전국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0742님 드디어 비가 내리네요. 그런데 엄청 덥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고피디님의 감칠나는 목소리에 갈증을 식히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비가 오면 조금 습하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갈증 식히시고 더위도 식히시길 바랍니다. 0688님, 저는 오늘 치과 검사와 치료 받았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주기적으로 하시는 검사일까요? 치료 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방송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더욱더 개운한 마음으로 방송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콘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늘 코너는요.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3953님께서 앱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 힘찬 오후입니다. 고피디님 감미로운 메시지 저는 서울인데요. 서울에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힘차게 이 시간 함께 보내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입니다. 나 가나안 땅

0: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1: 네, 5월은요. 네. 뭐 매주마다 이렇게 또 행사가 있고 사역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분주하지만 그래도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안 그럼 놓치니까 네. 네,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고요.
0: 네.
1: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가 네. 생일을 맞았어요.

0: 네, 66살.
1: 와.
0: 네, 와, 1960년도에 네. 교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66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1: 와.
0: 3단 케이크 절단도 하고 네, 3단 네. 케이크는 해도 성도님들은 뭐 조금 맛볼까 말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1: 네.
0: 또 촛불도 끄고 또 같이 커팅도 하고 함께 케이크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1: 네.
0: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빛이 되고
1: 네.
0: 세상에 소금이 되자 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1: 네.
0: 주일을 좀 잘 보냈습니다.
1: 네, 목사님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66주년이라니.
0: 66주년에 저는 6대 목사.
1: 아, 666 뭔가. 네. 이렇게 라임이 맞네요, 목사님.
0: 네.
1: 와, 이 시간 방송가 중 여러분 문자와 채팅을 통해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하고요.
1: 와, 네.
0: 네, 뭐 저희 교회만 생일이 있는 거지나 각 교회마다 생일들은 다 있겠지만
1: 네.
0: 교회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생일 때마다 각 교회들이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핏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가 제일 꼭대기에 붉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1: 네.
0: 그 붉은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각자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극동방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특히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 헤세드
0: 네,
1: 은혜의
0: 맞습니다.
1: 삶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장전교회가 앞으로도 네. 더 오래오래 네. 은혜를 흘려보내는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들도 애를 쓰고요.
1: 네.
0: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 다니시는 교회 또 있는 교회들마다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네. 그리고 9507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우리 9507님 또 안녕하시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9507님께서 룻기 이야기 두근거린다고 그러셨는데 네 맞아요. 룻기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507 우리 성도님과 가정과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이렇게 두근두근 거린다 룻기 이야기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오늘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맞춰보실 수 있는 퀴즈도 네. 준비해 오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요.
1: 네.
0: 그런데 그 축복의 말 가운데서 여호와의 무엇 무엇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네.
0: 여기에서 여호와의 무엇 무엇 들어가는 두 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네, 퀴즈입니다.
1: 1번
0: 날개
1: 2번
0: 발끝
1: 네, 과연 무엇일지 아마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맞추시지 않을까 이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여호와의 날개 아래일까요? 여호와의 발끝 아래일까요?
1: 네, 과연 무엇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장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어서 네네. 축하 문자도 계속 오고 있는데요.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4549 우리 가족님 축하드립니다. 귀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4177님도 인사해 주셨어요.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 보이는데요. 아마 야. 쉽게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예, 이때까지 보내신 분들 다 정답이십니다.
1: 네, 오답이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문자도 눈에 띕니다.
0: 네, 이유식 목사님의 저서 믿는 자의 삶 묵상하며 은혜 새록새록 담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챙겨주신 코피디님도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1: 네.
0: 책을 통해서 방송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흘러 넘치는 복된 우리 0742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0: 저희가 이 네. 룻기 네. 이야기를 목사님의 저서 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룻기를 통해 배우는 헤세드, 네. 은혜의 삶,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네.
0: 네. 목사님, 이 책, 네. 이 방송 들으시는 가족 여러분께 네. 선물로 네. 드린다고 네. 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몇 주 동안 저희들이 받고 싶은 분한테는 저희들이 그냥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다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책 받기를 원합니다. 책 네. 읽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방송국에서 잘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모두에게 다 보낼 수 있는지는 네. 확신은 못하지만 네네. 이렇게 책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72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목사님께 인사드렸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9671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네, 여러분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한번 맞게 보내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네. 룻기 2장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1: 네,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면 지난주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예,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하는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세 가지 하나님의 어쩌면 예시가 있고 또 복선이 있는데 그것은 룻이라는 것 보리 추수하는 때라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무작정 이삭을 죽기 위해 나선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포장지와 마침이라는 선물로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이고요. 유력한 자였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0: 네.
1: 특별히 룻이 간 그 시간 그날에 보아스가 또 그 밭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요.
0: 네.
1: 믿음으로 흉년을 이겨낸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는 여호와의 축복으로 오가며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보아스의 눈이 딱 띄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0: 네.
1: 평상시에는 못 보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또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나눠주셨어요. 보아스가 굉장히 네. 재력가였다.
1: 맞습니다.
0: 그렇기에 밭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그렇죠? 것이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룻이 그 밭에 간 것도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본 것도
1: 맞죠.
0: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1: 그렇죠.
0: 네,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1: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0: 네.
1: 우연히로 보이고
0: 네.
1: 마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시각에 하필이면 그 밭을 방문하게 하는 보아스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룻이라는 발걸음과 보아스라는 발걸음을 합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역사가 이 룻기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우리가 한 족적 한 발걸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고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네, 아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1: 네네.
0: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던 하루,
1: 네.
0: 우연처럼 또 지나간 만남,
1: 네.
0: 아니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걸음 속에
1: 네.
0: 하나님은 이미 그 네.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말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는 말을 써요.
0: 네. 네,
1: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움츠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족적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혹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등을 떠밀어 주실 거고요.
0: 네.
1: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틀어 다른 길로 보내주지 않으실까요?
0: 아멘.
1: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족적 한 발자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그리고 지난
1: 네.
0: 시간에
1: 네네.
0: 그 보아스와 함께 네. 기도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1: 네.
0: 일꾼들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 일꾼들이 네. 룻에 대한 평가도
1: 네.
0: 성경에서 하고 있나요?
1: 맞죠. 오늘 이제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 네.
1: 저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 이때까지
0: 네.

0: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곧 이 여인은 성실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정직한 여인입니다.
1: 네.
0: 이 여인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실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룻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 중이다 이런 구절이 네네. 나와 있잖아요.
0: 네, 7절에 나와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일꾼들은 룻에 대하여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좋은 평가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솔직히 이방 여인이지요. 그리고 또 룻이 너무 많이 주워가 버리면
1: 네.
0: 유대인 과부나 유대인 고아나 또는 유대인들이 피해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1: 네.
0: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물론 이들은 보아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선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또 일꾼들이요. 또 어려운 10년의 기간들을 잘 이겨냈던 믿음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들의 입술에서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들이 아마 룻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요.
1: 네. 3874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0: 룻이 성실한 성품인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1: 네. 네네. 아무래도 그 룻의 성실함과 그 책임감,
0: 네.
1: 또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0: 네.
1: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0: 그렇죠.
1: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1: 네.
0: 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또 다른 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아니 수많은 베들레헴의 밭 가운데서
1: 네.
0: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밭으로 누가 인도하겠어요? 지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땅으로 그 밭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1: 아멘.
0: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면 손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갚으시는 은혜가 또 룻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된 축복으로 예비된 은혜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그리고 목사님 저는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룻이
0: 네.
1: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면
0: 네.
1: 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뽐내려고 했다라면
0: 네.
1: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0: 그렇죠.
1: 이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냥 묵묵하게
0: 네.
1: 그 자리에서
0: 네.
1: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0: 그렇죠.
1: 네, 그런 성실한 성품이 유독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성품이 이 지금 룻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 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1: 네.
0: 시모에게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보아스의 대화에서도 앞으로 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에서 푹 잠겨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행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강물에 잠겨져 있으면 말도 행위도 행실도 다 은혜가 이렇게 풍기게 되어지겠지요.
1: 아멘. 네. 네.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축하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0: 네네.
1: 목사님 생신이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아, 네. 우리가 앞에 방송에서
1: 네.
0: 제가 섬기는 교회 장정교회
1: 네.
0: 66주년 기념이어서요. 예, 생신이 아니고 생일을 맞았고 교회가 그래서 축하를
1: 님께서.
0: 했습니다.
1: 네. 목사님 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늘 승리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생일이 이제 앞으로 7개월 있으면 오는데 미리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겠습니다.
1: 네, 장정교회 66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축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4277님도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7개월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 미리
0: 네,
1: 축하를
0: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고요. 3874님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장정교회를 통해 그 주변이 부산이 또 민족이 열방을 통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쓰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린 후에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이미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이게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1: 보아스가 룻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요.
0: 네.
1: 따라라고 불러요.
0: 따라?
1: 네. 그러니까 네. 보아스는 그 당시에 나이가 조금 많았을 거고요.
0: 네.
1: 룻은 젊었겠죠.
0: 그런데
1: 이방 여인인 줄은 한눈에 알았을 거고요.
0: 네.
1: 그러나 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을 딱 보고는 아, 모압 여인이구나. 모압 여인이라면 그러면 나오미의 며느리? 엘리멜렉의 며느리?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제일 먼저 불렀던 말은 따라라는 말은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겠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혈루병 걸린 여인 있잖아요.
0: 네.
1: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렇게 사라지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찾아와서 말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0: 따라
1: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0: 아.

0: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보아스의 눈에는 지금 이방 여인으로 보이거나 네. 또는 어떤 여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 그 시선 말에 자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0: 아니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한테 또는 자기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따라 이러면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걸 듣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유대적 문화 안에서 따라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가족이네, 우리와 함께한 친족이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1: 3874님이 나이가 꽤 차이 나는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맞아요. 나이는 이제 보아스는 아주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네. 조금 더 알 수 있을 텐데 너가 나에게 행한 은혜가 이전에 행한 은혜보다 더하다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젊은 여인으로서 나이 많은 남자에게 청혼을 신청하는 것 이것을 이전보다 했던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베풀었거나 곡식을 주었거나 네. 여러 가지 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나이 차는 꽤 아마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네. 꽤 나이 차가 많은 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보아스가 따라라고 불렀을 때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안전, 평안 또 그 보호
1: 그쵸.
0: 라는 개념을 예, 그 한마디로 다 좀 받아서 줄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1: 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건넸나요?
0: 두 가지를 연속해서 이야기하죠.
1: 네.
0: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이곳에 있어라. 이곳에서 많이 주었다고 하더라도 쫓아보내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서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일꾼들한테 너가 이방 여인인데 너를 건들지 말라. 라고 내가 말을 했다. 세 번째는 네가 목마르면 여기 있는 걸 어떤 음료수라도 다 마셔라.
1: 네. 완전히 보호함을 느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라. 건드리지 말게 했다. 목마르거든 마셔라. 이 얘기는 먹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1: 네.
0: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딸부터 시작해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룻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연극을 하면
1: 네.
0: 눈에 눈물이 고일 수도 있는
1: 감격스러워서요.
0: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까 하고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은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아마 내일 아침에 장대비 같은 비가 온다는데 그런 장대비를 맞는 듯한 그런 내 영혼에 촉촉히 젖어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장대비 소락비를
1: 네.
0: 그것도 순간에 흠뻑 받아 룻의 모습을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네. 룻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대요. 이거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1: 네.
0: 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는 말이 표현 나오잖아요.
1: 네.
0: 이것은 내 배를 땅에 댄다라는 말이 예배거든요.
1: 네.
0: 월십이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는 뜻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1: 네.
0: 그 뒤에 룻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 오,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네요.
0: 그렇죠.
1: 그 은혜를
0: 혹시라도
1: 네.
0: 나를 여자로 봤나? 나를 젊으니까 나한테 뭔가 호의를 베푸는 건가?
1: 아.
0: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말 속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진심을 룻도 알았고
1: 네.
0: 룻 또한 은혜라는 말로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며 다시 대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런데 목사님, 네. 보아스가 네. 왜 이렇게까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걸까요?
0: 이제 보아스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죠.
1: 네.
0: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가 어떻게 했는지 내 귀로 다 들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운 소문이 지금
1: 네.
0: 베들레헴에 파다하게 이제 전해진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여인들의 대화 1장에서요.
1: 네.
0: 네가 나오미냐? 아니다, 나를 말하라 해라.
1: 네.
0: 하는 그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0: 대화와
1: 네.
0: 보아스의 대화는 완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제까지 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1: 오.
0: 나오미에게 한 일, 또 너의 그 부모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일.
1: 네.
0: 네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일. 그리고 시몬을 따라서 온 일, 네 희생과 헌신.

0: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한번 나오미의 집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런데 우연히 때마침 자기의 밭에서 룻을 만난 거죠.
1: 그렇죠. 마침의 은혜네요. 정말.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집으로 가서 하려고 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또 이 여인을 이 며느리를 이 딸을 이곳까지 보내셨네.
1: 만나게 하셨네요.
0: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아이를 이 딸을 보호해 줘야 되겠네.
1: 오.
0: 내가 이 딸을 선하게 인도해 줘야 되겠네. 라는 말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1: 네. 그러면 보아스가
0: 네.
1: 그 룻을 보호하기 결정한 네. 것은
0: 네.
1: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0: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1: 네.
0: 보이는 것은 사명이고요. 들리는 것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
0: 내 눈에 보입니까? 사명입니다. 내 귀에 들립니까? 나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1: 보이고 들리는 것은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 보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내가 그걸 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는 그걸 트집 잡아요.
1: 네.
0: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휴지통에 넣으면 되죠.
1: 네.
0: 그런데 여기가 왜 이래 더러워?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내가 봤다 이거죠.
1: 네.
0: 그리고 내가 들려요. 들으면 그걸 소문을 내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룻이라는 소문이 은혜로운 소문이 들렸겠죠.
1: 네.
0: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리로 들었겠죠. 네가 나오미냐라고 묻지 않고 나는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10년 동안 잘 견뎠는데 하나님 풍년을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베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1: 네.
0: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네. 퀴즈에 정답이 남았지?
1: 많은 분들 정답을 아마 확신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하여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너를
1: 네.
0: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또 건네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또 여호와의 축복을 또 빌어주는 보아스의 대화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 네. 그때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목사님?
0: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여. 그 서로의 호칭을 보세요. 보아스는 딸로 보고
1: 딸아, 네.
0: 룻은 내 주여라고 주여. 부르니까 이게 너무나도 긍정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1: 네.
0: 순기능의 관계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만약에 보아스가 이 이방여인아 그렇게 말하고 또 룻은 당신이 뭔데 이러면 이제 역기능이 되어지는데
1: 네.
0: 보아스는 가족으로 베풀어주고 또 룻은 엎드려 주인으로 하니 서로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당신께 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하여튼
1: 네.
0: 은혜 공동체는 은혜가 흘러가요.
1: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간다.
0: 맞습니다.
1: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목사님 저희가 네. 퀴즈를 출제를 했는데
0: 네,
1: 아마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퀴즈
0: 네.
1: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0: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 중에서요. 여호와의 무엇 무엇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말을 하지요. 여기서 무엇 무엇은 무엇일까요? 1번 날개, 2번 발끝.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살펴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네네. 퀴즈 맞습니다. 출제하고 왔는데요. 네네. 한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까지 발표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퀴즈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 중에서 여호와의 무엇 무엇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무엇 무엇에 들어간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번 날개, 2번 발끝이었습니다.
0: 정답이 뭔가요?
1: 정답은 1번 여호와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0: 네, 모든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네네. 두 분 선정해 왔습니다.
1: 네, 오늘 컴퓨터로 추첨을 했더니 네, 9671 성도님 그리고 7593 성도님 예, 선출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7593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샬롬. 장정계 목사님, 목소리가 감기 걸리셨나 봅니다. 영육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운전 중 주차하고 답보냈습니다. 하셨는데요. 감기 안 걸렸고요. 제가 그렇게 들리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아주 건강히 자리에 계시고요. 9672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제가 좋아하는 룻기 이야기 언제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네, 그리고 목사님 장전교회 66주년을 네. 축하하는 문자도 많이 왔는데요.
1: 네, 3959 우리 성도님께서 이호식 목사님 장전교회

0: 예, 66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교회다 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1: 0742님도 보내주셨어요.
0: 장정교회 행복한 예배 공동체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0: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도 오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보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에 나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6장,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인성 교육은 평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도덕 교육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훈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 중에도 어릴 적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은 이가 많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은 당장의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보고 꾸준히 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서로서로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간다는 소식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생계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살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시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 청청한 온유월의 실록처럼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가족의 건강,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형편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인이 뭡니까? 살인?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또 성경 말씀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 죄에서 죄들이 쏟아 나와요. 그 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저질러지는 죄가 살인죄였습니다. 살인은 그만큼 오래된 죄, 우리 인간 본성에서 늘 나오는 죄예요. 살인은 율법 이전에 아주 살인하면 죽이라 하고 엄하게 다스린 이 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은 때가 BC 1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노아 홍수가 BC 2350년에 있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바로 주었다고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5절에 7절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나 이 법이 오래된 법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하기 800년 전에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인 그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 31절 한번 볼까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하, 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 살인했는데 살인의 죄를 못 받으면 지옥에 가서라도 그 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친다든지 칼이나 혹은 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예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배후에는 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아, 내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그 빨리 쫓아내버려야 되지.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아멘. 남을 죽이거나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살의 배후에는 꼭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당 사건에 이호성 씨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버지 엄마 죽이라. 어떻게 그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니까 뭐 달라들어가지고 목을 조고 막 죽을 만큼 그렇게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 그래 네 말대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집에 가면 어디 어디 가면 그 쇠 망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진짜 가니까 그 서랍을 여니까 그게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층에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요. 1층에 와가지고 그 형과 형수 조카 3명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애비 애미를 죽인 네가 살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 그래가지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다 지금 뛰어내려 죽는 거는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려 죽으려고 올라가다가 체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죽일 뿐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생명 같으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이나 내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도 살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얼마나 많은 이 아기가 살해됐냐? 1억 명 이상이 살해된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보고에 의하면은 그때 미국에서 15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도 같은 숫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낙태 되는 건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150만이 더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110만 건이 낙태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성 10명 가운데
3명꼴로 낙태 수술을 한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간 당해가지고 낳는 그 아기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낳을 때의 그 부담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자기의 정조를 지켜서 우리 낙태하는 것도 살인이다. 항상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된 것은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하름이라고 했다. 이런 세 가지의 제목 때문에 완전히 날조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나봇도 보세요. 나봇. 아합이 포도원 자기한테 달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거는 주지 말라고 했다 해가지고 안 주니까 온갖 거지 정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지 정인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 안에 명예와 인격 살인이 얼마나 지금 자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격과 삶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살인도 죄지만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그리고 욕하는 것도 라가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욕입니다. 무슨 욕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노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도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동기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동기 자체를 살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볼까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람을 죽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동기인 화를 내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해도 살인죄와 꼭 같은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마 화냈다고 설마 욕했다고 설마 무시했다고 지옥에 가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아 그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실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것, 이것,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줄 알고, 우리 그렇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하는 자신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 범죄를 해서 발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이라는 책을 쓴 사형수 박철웅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살인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나는 남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살인 후에 나에게 성난 파도처럼 일시에 덮쳐올 온 죄의식과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 의지로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죄의식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나는 무엇으로 달랠 수도 피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다.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입니까? 남을 죽이면은 사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해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은 안 하지만은 제일 우리가 지금 하기 쉬운 죄, 미워하는 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화내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왜 욕하고 무시합니까? 왜 그 합니까? 화냅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도록 우리의 양심에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준 따라서 살인의 동기조차 가지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 살인하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 죽이지 않지만은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 남에게 화내고 썩내고 욕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 이 자체가 살인이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살인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살인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5절에 있는 것,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인하게 되어지면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찾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인에 이런 연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생명 죽이면 하느님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찾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지옥에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인, 우리가 죽이는 살인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미워하는 이런 살인까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꼭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다르게 만든 작품입니다. 조각가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망치로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조각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죽여보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기억나는 것은 에릭 리드라고 하는 이 100m 단거리 선수가 주일날 경기가 잡혀있다고 해서 나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출전 못합니다. 온갖 사람이 덤벼들어서 국가적인 일이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날 출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이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이기고 이렇게 하면 존중이 이기니까 그가 400m에서 1등해서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져서 중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이기는 자를 이렇게 존중히 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고 복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7장 9절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노아에게도 꼭 같이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랬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을 죽여버려 보세요. 그러면요 축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안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이 살인과 똑같은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살인하지 않도록 살인해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도 살인이 아닙니다. 법의 집행,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뭐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지만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 그거 살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참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섯 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가지고 가장 빨리 그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예를 말하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다리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찍어가지고 죽었다고 하십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에서 다른 보수자들이 따라와가지고 그를 죽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근본적인 의도는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화도 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형제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이런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믿으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안 믿어 뭐 설마 그렇게 내려가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형제 사랑하는 뜻인데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지금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생의 계획이 없다.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가져오는 화도 욕도 무시하는 말도 하지 말고 살인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살인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창조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사랑을 촉구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사람 죽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자살, 그리고 오늘 남의 인격과 남의 그 명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서 같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동기

이 자체를 주님께서는 선이다 그렇게 정의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어. 이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 얻는 구원받은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한 가정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후손 5대까지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1대 총장이며 경건한 신학자요 부흥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건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사회와 나라에 공헌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고 마커스 슐츠의 가문은 그 후손들로 인하여 엄청난 국고금의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전한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종교의 사용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2: 부산 극동방송과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3: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화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아, 이 무거운 짐은 언제 내려놓을 수 있나? 내 기다림은 언제쯤 응답이 되나? 먼 산을 바라보던 고개는 또 이내 바닥을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쳐서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살아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맞이하셨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시 숨을 고르고요. 오늘 저녁만큼은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5월 26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첫 곡 예수전도단의 With Me, 전능하신 하나님 들려드렸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 졸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 참 어찌 할지 모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떨구어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절대 실족하지 않게 붙잡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안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저녁, 참 행복한 저녁입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6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힘찬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아, 저는 이 힘찬을 말하게 되면 늘 이렇게 한 글자씩 끊어 읽게 돼요. 아직 그 시절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힘찬 출석 체크를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우리의 출석 체크 키워드 기억하시죠? 아멘. 아멘. 샵 1069번으로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하실 수 있고요. 아, 빈 공간을 채우다, 아,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작가님이 직접 찍은 아주 멋진 사진으로, 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준비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꼭 받아가셔서 나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말씀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사진을, 직접 찍으신 사진을 이 손글씨와 함께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보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리던지. 오늘의 말씀 엽서, 사실 뭐 매일이 예쁩니다. 여러분 오늘 꼭 받아가셔서, 아,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짓눌렀던 크고 작은 이 삶의 무게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을, 그 산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이 비타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총 10분을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연과 함께 꼭 받고 싶은 이유를 또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 업 되겠죠? 샵 1069번으로 아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듣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3: 네, 6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6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낯익은 목소리죠? 매주 수요일 만나고 있는 만나면 평안을 주는 남자 히스킹덤 뮤직의 연평안님 그리고 같이 걸어가기 팀원들 우리 임성규 형제님과 조찬미 자매님 네, 세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지은의 찬양이었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금 전에 만나본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3768님 할렐루야. 4746번님도 아멘 아멘 출첵합니다. 두 번 보내주셨고요. 운전 중인데 오프닝 멘트 찬양 너무 은혜됩니다. 샬롬 보내주신 1577님 0559번님께서 피디님 제 생일 축하해 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17명 대가족이죠.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의 가정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오늘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Blessings.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0147님 9476번님 출첵합니다. 엄마랑 아들이랑 마트 가는 길에 같이 듣고 있어요. 엄마가 6월 1일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 잘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10초 동안 지금 바로 기도해 주세요. 6월 1일 무릎 연골 수술 받으시는 9476번님 어머님

건강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더욱더 튼튼한 연골로 튼튼한 무릎으로 주님 기뻐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6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이기도 하지만 가스펠 팝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 어떤 아티스트의 이야기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선물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총 10분께 비타민 선물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로고송 같이 듣고요. 네, 가스펠 팝스 만나볼게요.

가스펠 팝스.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 코너 가스펠 팝스. 추억의 가스펠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80년대와 90년대 이 CCM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반가워하실 법한 이름입니다. 담백한 목소리, 차분한 멜로디,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을 참 조용히 돌아보게 하는 노랫말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티스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웨인 왓슨입니다. 화려하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따뜻하게 비춰주는 음악을 만드는 웨인 왓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언제나 이 뜨겁고 그 첫사랑 같은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은 아니죠. 때로는 기다림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픔만 가득할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붙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인생길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는 곡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뜻을 더 깊게 알게 될 거예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샌디 패티와 함께 부른 웨인 왓슨의 Another Time, Another Place, 오늘 첫 곡입니다.

네, 가스펠 팝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티스트 웨인 왓슨의 샌디 패티와 함께 부른 Another Time, Another Place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자리라는 이 뜻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천국 소망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끝까지 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는 일은 참 많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모든 답을 당장 내 손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곡의 제목 Another Time, Another Place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눈물과 기다림 또 이 고난의 인생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 알게 하실 거예요. So I'm waiting for another time and another place. 나는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자리를 기다립니다. Where my all hopes and dreams, 나의 모든 소망과 꿈이 will be captured with one look at Jesus' face.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그곳을. Oh, my heart's been burning. My soul keeps yearning. 오, 내 마음은 불타오르고 내 영혼은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Another time, another place. 가스펠 팝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웨인 왓슨의 Another Time, Another Place 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두 곡의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준비해두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조금 더 따뜻한 위로의 찬양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 지친 마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긴 곡입니다. 웨인 왓슨의 Friend of a Wounded Heart 함께 듣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곡은 A Friend of a Wounded Heart, 웨인 왓슨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목 그대로 상한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마음의 방어력이 늘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용히 견디는 아픔도 있고, 또 그냥 애써 괜찮은 척 넘겨버리는 하루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상처난 마음을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해도, 또 기도가 멋진 문장으로 정리되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Jesus, He meets you where you are. 예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Oh Jesus, He heals your secret scars.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온전케 했기에 바람처럼 당신을 향해 부러옵니다. 네, 웨인 왓슨의 두 번째 찬양 Friend of a Wounded Heart 함께 했습니다. 첫 곡 Another Time, Another Place는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다는 소망을 들려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Friend of a Wounded Heart는 상처 입은 마음 곁에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전해준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를 지키고 계시지요? 이 한마디로 머물러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의 찬양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앱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끝곡을 바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끝곡은 베이스 바리톤 유명헌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저줄라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성결치 못한 것은 비우고 성결한 것은 채워가는 매일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큐티,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빛에 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고 절망을 비우고 절대적 소망을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호흡을 계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속의 길을 벗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앗가에.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아요. 회사로 하면 뭐 사장 이런 개념이죠. 교회 전반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줄 압니다. 세상 원리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는 사람을 교회 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했으면 목사를 주인이라고 하고 개척을 주도적으로 한 성도나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을 교회 주인이라 그럽니다. 담임 목사 개척자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분들이 또 실제 주인처럼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게 주인으로 불리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면 그분들이 교회 주인 됩니까? 절대로 누구도 사람은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라 그래요. 여기 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건물교회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 그래요. 광남로 39번지에 세워진 성산교회가 건물교회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가 사람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건물도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이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이처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 주인이신 예수님 잘 드러나도록 서로 협업하는 동역자가 우리 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몸의 각 지체라 이거예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은 눈, 다리, 손, 입, 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몸은 제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한 기관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의 지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각 사람을 각 지체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지체는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이걸 은사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하되 절대로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드러내면 안 돼요. 각자 고유한 기능들의 연결과 결합으로 몸이 유지되듯이 교회도 모든 지체의 동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이, 오른팔이 내가 왼팔보다 잘났다. 그리고 네가 하는 건 나는 안 도와줘. 그러면 이 손의 기능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잘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인 연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모자라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위계질서는 없어요. 굳이 위계질서가 있다면 교회를 더 잘 세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서로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위계의 질서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자, 삼은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뭘 세운다고요?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까지 자라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뭘요? 그 몸을.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과 결합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서로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인 행세하고 교인들도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 구성원은 반석이어야 돼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아니고 진짜 교회 구성원은 다 누구냐 그러면 반석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반석에 대한 해석 차이로 해석 차이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는 이 반석을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로 봅니다. 그 교황은 누구냐?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직계 제자들이 교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를 교황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천주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베드로를 안 봅니다.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반석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앞 뒷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평가를 물어봐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증표가 물고기 모양 있죠. 그 물고기 모양의 제일 첫 글자를 따서 익투수라 그랬어요. 그 익투수의 첫 글자를 딴 게 익투수.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참된 교회의 구성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요.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닌 연수나 직책보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자신의 영원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아멘이고 반드시 아멘이어야 돼요. 이것을 아멘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회라는 건물을 오가는 교인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 교회예요. 여기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동역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동력이에요. 동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나는 뭐 이 글을 적을 때는 사도 바울일 수 있지만 이 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의 기쁨이 언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뭐 할 때요? 동역할 때요. 이것의 다른 말이 앞에서 본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말하는 유기적 협업의 동력인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됨을 노력하는 것으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을 두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수동적 동역과 적극적 동역이에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각자를 서로 연결된 지체로 여기는 동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으로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안고 보듬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체니까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속이 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몸과 연결되어 있어서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도 고통받으니까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고 보듬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유기적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됐으니까 아픈 거예요. 유기적 결합의 반대편에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는 기계적 결합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계는 문제가 생기면 부품을 빼고 다른 부품을 넣으면 돼요. 몸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유기적 결합과 기계적 결합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우스린 교수라는 사람이 적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두 개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기 세 개를 줬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이런 몇 번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 백만장자 돈 정말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기 세 개를 보여줬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몇 번이에요? 이 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예전처럼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에 예전처럼 사랑하는 게 10%, 아마도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가 80%. 여자가 예전처럼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에 예전처럼 사랑이 30%, 아마도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가 40%. 3번이 제일 많아요. 결과를 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절대로 미모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잃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학생들이 오늘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웃었어요. 그때 교수가 화제를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두 남녀를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나요? 학생들이 다 네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을 들은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둘이 연인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잘 보시면 연인관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남녀라 그랬죠.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모자관계라면 어떻게 답할 건가요? 여전히 첫 번째 대답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순간 교실의 정적이 흘렀고 학생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대답의 결과는 두 질문 모두 저는 1번 당연하게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어떻게 대답이 180도로 달라지고 모든 학생의 대답이 하나로 모아졌을까요? 그건 여러분 한 몸이에요.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 버릴 수 있어요. 한 몸은요 앉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부부는 두 사람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대명사입니다. 다른 여인을 사귈 수 있는 남자에게 현재 사귀는 여자 얼굴에 난 흉터는 결별의 조건이 돼요. 그러나 아내의 얼굴에 생긴 교통사고의 흉터는 남편이 안고 품어야 되는 자기 상처인 겁니다. 자기 상처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자기가 안아야 될 자기 상처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한 몸의 상징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는 여자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의 몰락은 결별의 조건이 돼요. 그러나 파산한 아들의 찡그린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어미가 보듬고 안아야 될 사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는 언제라도 손절할 수 있는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피를 물려받은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왜? 거기는 형제 자매고 여기는 지체라니까요. 상대의 아픔은 반드시 나에게 전이 되게 돼 있어요. 지체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안고 보듬는 거 말고는 그 아픔을 당하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수를 꽂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치부가 나의 치부가 되니까요. 때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교회는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굳이 상대방의 문제를 거론한다면 함께 성숙하기 위한 조언을 해야지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판단, 비난, 뒷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안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력의 마음을 가진 내가 상대를 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각자를 서로 연결된 지체로 여기는 동력의 마음을 가진 이는 상대와 하나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각 지체이니 하나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당연한 걸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앞에서 살펴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지체에게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이 모든 액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누굴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뭘 먼저 보라고요? 들보를 먼저 보래. 근데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몸의 각 지체니까요. 하나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요? 역설적인데 하나 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하나였잖아요. 하나였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봐요. 너 왜 그랬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책임입니다. 그래 합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한 번 말해가지고 둘 다 바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잖아요. 저 여자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 상대를 끌어내리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뛰어넘고 하나가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그냥 쉽게 끊어지는데 이 세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요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혼자는 외롭다고요. 그러나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혼자 꾸면 꿈으로 거치지만 함께 꾸면 꿈일 것 같은 것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 자 아까 그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0: 서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오늘날 교회가 안 흔들립니까? 오늘날 교회 안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기도 흔들고 저기도 흔들고 요새 지나가는 애도 흔들어 사요.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흔들려요? 믿음의 고백이 불분명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됨으로 서로 하나 되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우리 서로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면 주님이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세상의 위로와 소망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등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할 때 상대를 따뜻하게 품으세요.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지적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비난, 비판, 정죄보다는 힘과 위로가 되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굳이 문제를 알려주고 싶으면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하세요. 여러분, 뒤에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상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왜? 하나됨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얘기해야죠. 지적을 해야죠. 그러나 뭘 담으라고요? 사랑을 담으라. 목적이 분열인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교회 든든히 서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평안함과 행복 누리고 교회가 참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힘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관모라는 시인이 우리 삶을 우산으로 풀었어요. 이래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을 때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일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는 우산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 협력과 조화의 삶이 축복이고 그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뭐가 된다고요? 담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므로 예수님의 기쁨 가득한 한몸 성산교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결단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매주 당신이 미디어에 쏟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점검하며 그것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은 곧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찾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기에 의도적인 선택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시간의 질서를 점검하는 것은 영적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첫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김요한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전해드립니다.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놀이를 즐거워하여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다 감사드리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두 곡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교제 속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것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연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노래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5597번님께서는 매일 결단하지만 매일 주님 없이 안 됨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322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가장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 남편 힘내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편지글 써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애청자분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5597번님, 0322번님처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0322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말씀 앞에서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가이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 씨라 신주 클래식화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사막을 행군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뙤약 볕에 몇 날 며칠을 걷기만 하다 보니 체력은 금방 떨어졌고 어느 날 물과 식량도 거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두에 선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오아시스다. 파란 호수가 나타났다. 저 멀리 정말 오아시스 모습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내어서 달려갔는데요. 그때 한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저 방향에는 결코 오아시스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신기루가 맺히는 곳에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에 정신이 팔려 어떤 병사도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두세 명의 병사만이 신기루의 반대 방향으로 길을 틀어 구조되었고 신기루를 향해 달려간 병사들은 사막에서 탈진해 모두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누비아 사막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의 삶은 분명히 화려하게 존재하지만 결국은 없어질 신기루입니다. 사라질 허상을 위해서 힘써 애써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을 시험하는 일이 뒤이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주민들이 수확한 것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일종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와 머물렀던 헤레스풀은 유다 땅 경계에 해당하는 먼 곳이었지만 그일라는 유다 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일라로 간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사울의 군사들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 사이에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은 사울에게 스스로 잡히러 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기에 사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경험을 통해 절절히 배웠기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싶었고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분명 그일라를 구하는 일은 필요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정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귀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서운해지고 또 순간의 감정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를 참는 인내 속에 지혜가 있고 용서하는 마음 속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죠. 알렐루야 월십 밴드의 곡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네. No greater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 급한 마음보다 기다려주는 마음에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디아 크로슨의 아카펠라 라이브 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다마리스의 곡으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Sweet Hour of Prayer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영국 킹스윈 뮤직의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이베인 도자죠. 맷 레드번의 곡으로 10,000 Reasons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영국 킹스윙 뮤직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이벤트자 맷 레드먼의 곡으로 10,000 Reasons을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노하기는 더디하고 사랑은 넉넉히 전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Do It Again, Elevation Worship의 곡으로 골라봤는데요. 이 곡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일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지내오셨나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 또 내일이 걱정되는 마음의 조각들. 하지만 성경은 그 염려를 억지로 지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가져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히스킹덤 뮤직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른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션디 조시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의 염려들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찾는 그 은혜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그리고 지선 전도사님의 염려하지 말라,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셨습니다. 한응재의 나의 시편, 그리고 지선의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들려드렸습니다. 0191번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아야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선생님이 보내신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었는데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6002번님께서도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오프닝 찬양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는데 제목 좀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의 첫 곡은 윤주형 목사님의 인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 첫 곡은 히스 킹덤 뮤직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른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7504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띄워드릴게요.

조준모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들려드렸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고십이 부른 시편 42편, 너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겁내기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여름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뭔가 곤란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기대가 되기보다는 낯설고 두렵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들리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그때 일어날 징조들, 막 뭐 지진과 재앙 뭐 이런 것들에만 시선이 머무르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너뜨리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의 시간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돌아가는 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렸습니다. 4943번 쓰시는 분, 꽃집 경영 2년 차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욕심에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뛰어넘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만 있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다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해주셨네요. 사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해지죠. 저도 뭐 명색이 찬양사역자인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았음에도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저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저나 이분이나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918번님께서 김도현님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처음 신청드립니다 라고 처음 신청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의 Graves into Gardens, Charity Gale의 I Believe, Michael W. Smith의 Waymak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는 탁월한 인품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귀족들에게도 인망이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세 목회자 그 보나벤투라가 매일 강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능력. 두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용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할 두려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세상의 복락보다는요, 주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앞서서 들으신 첫곡 조수아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가 매일 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아, 나도 매일매일 강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락,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령을 위한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이 늦은 밤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커스 월십 소준영의 인도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유 있음을 믿네. 지금 흐르는 찬양 가사에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부르셨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좀 전에 강찬 목사님의 찬양 들으셨는데요.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학자 에리히 자우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들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 복잡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고개를 돌려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비로소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빛바랜 배경처럼 멀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실사원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울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부영의 달려가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히어라운드 월십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없앨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의 은혜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같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죽음의 공포나 어려움이 없고 행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신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죽음의 공포가 있고 북송되지는 않을까 또는 붙잡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힘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남북한 것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로 또 어플로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외부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북녘의 성도들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행복한 바로보기. 한 주 동안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0: 예.
1: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회룡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0: 예.
1: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1: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0: 네.
1: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끌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1: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1: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예.
1: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인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어서 더욱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0: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1: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0: 네.
1: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주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쥐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1: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0: 예.
1: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0: 예.
1: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1: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는 거죠.
0: 네.
1: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0: 예.
1: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0: 네.
1: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0: 네.
1: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0: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 네.
0: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석유 재고가 최소 운용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과 미국도 수개월 안에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에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 부설 선박을 공급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이란 정부가 87일 만에 국제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 통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도산 안창호함 환영식이 열렸고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합수식을 통해 안보 협력과 우호를 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의 주의를 지시하며 북중 접경 지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 OST인 골든과 BTS의 수임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수상하며 한국의 가요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 열풍 속에 대만과 홍콩,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한 달 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

최고 전략 책임자가 아시아 석유시장 재고가 이미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유럽은 한 달 안에 미국은 오는 7월쯤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소 운영 수준은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재고량을 뜻하는데 현재는 저장된 원유 가운데 실제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 많아 체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디젤 가격이 항공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석유 제품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아시아 석유 제품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 시장의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리 책임자는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원유 공급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의 재고 감소 상황이 오히려 이란의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란의 협상 지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 중부사령부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군 위협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타격 대상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하려던 선박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국면에서도 자위권 차원의 군사행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이란 언론도 남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과 공군의 주요 기지가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는 이란 정부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던 국제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제 인터넷 접속 재개를 지시했고 현재 제한적으로만 해외 인터넷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접속 환경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이어지면서 통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제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당시 이란의 네트워크 연결률이 사실상 1-2%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간 인터넷 차단으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이 큰 타격을 받았고 사업 폐업과 실업 증가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가의 VPN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해왔는데 암시장 VPN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손실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협상 진전 속에서 내부 안정과 정상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과 드론 관련 시설, 지휘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외교 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근 점령지 루안스크의 대학 기숙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학생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인근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브랜스크주의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처리 능력의 약 2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국 모두 에너지 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입항 환영식에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양국 바닷물을 하나로 섞는 합수식을 진행하며 우호와 안보 협력을 다졌습니다.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에서는 원주민 전통 공연과 군악대 연주 등 공식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 해군과 캐나다 태평양 함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 잠수함의 입항이 감동적이고 고무적이었다면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도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핵심 우방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합훈련이 양국 해군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와이부터 캐나다까지 일부 캐나다 승조원이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탑승해 성능과 거주환경, 상호 운용성 등을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행사 이후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 내부 공개 행사도 진행하며 장거리 잠항 능력과 무장체계 등 국산 잠수함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입항과 연합훈련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통해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 한화 오션과 독일 업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 운영 경험과 유지 보수 체계, 교육 훈련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능력을 강조하면서 수주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 협조를 요청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에 당분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이기 위해 북한 측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관을 통한 공식 거래를 확대하는 대신 밀수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기계류와 전자제품, 산업자재 등 상당수 물품이 공식 통관 과정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밀수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공식 거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와 감시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면서 밀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 통제까지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밀수를 통해 운영 자금과 물자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속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은밀한 우회 거래와 변칙적 비공식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 제재 이행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과 BTS의 수임이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골든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곡을 제치고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극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맡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레이 아미는 팬들과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품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영화와 음악을 함께 사랑해준 전 세계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골든은 앞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했고 그래미와 골든 글로브 등 주요 시상식에서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도 송 오브 더 서머를 수상하며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와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AMA에서 한국 음악이 잇따라 수상하면서 K-POP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이 이제 특정 장르를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흐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런 K-콘텐츠 열풍 속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이른바 한 달 살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달 살기 관련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전체 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수요 증가를 주도했고 홍콩과 일본 관광객들의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생활 문화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단순 관광보다 실제 현지인의 삶을 체험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의 카페 문화나 편의점, 대중교통, 동네 상권 같은 일상적 풍경 자체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으로 장기 체류 부담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 역시 올해부터 원격 근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비자로는 장기 체류 절차가 복잡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문의와 예약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인기가 관광을 넘어 체류형 소비와 생활문화 체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진남포와 신의주, 석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신의주 19도, 석주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4도, 신의주 23도, 석주 21도, 양덕 1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신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신계 모두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현과 개성 25도, 신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7도, 원산 16도, 고성 15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19도, 고성 18도, 원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북방 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아직 잠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금식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에 올려드리는 금식기도는 천재를 만들고 6살의 금식기도는 위인을 만들고 10대의 금식기도는 좋은 진로를 갖게 하고 20대의 금식기도는 음란죄를 막고 30대 금식기도는 중독과 유혹을 막고 40대 금식기도는 갱년기와 암을 막고 50대의 금식기도는 노후의 빈곤과 우울을 막고 60대 금식기도는 자녀에 닥칠 풍파와 가문의 위기를 막으며 70대 금식기도는 치매와 고독의 그림자를 막고 80대 이상의 금식기도는 죽음의 공포를 막고 천국 소망을 완성한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눠주신 기도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셨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새벽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0: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갖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중에 4시간을 돕기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 정착, 대한민국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마지막 만남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역해 주민 분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내가 들었던, 북한에서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여정 중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예, 북한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네, 땅바닥에 떨어진 그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아이에게 총광수로 더족이라고, 이마에 더족이라고 썼다. 아, 이래서 저는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는 길에서 이 하나님이 자녀를 알게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1: 네.
0: 예,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도 해 주셨거든요. 예, 진짜 우직 갈 곳 없는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1: 네. 예. 그럼 하나님을 북역 주민분들에게 나눌 때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를 네.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지금 그 북한 우리에서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제 자식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 네. 분들이 그래 살고 있지만 해도 희망은 있다는 거.
1: 아멘.
0: 예,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1: 네.
0: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1: 아멘.
0: 그래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게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고 또
1: 맞아요.
0: 오직 우리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수령을 따라서 나가고 거기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진짜 우리한테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없는 거예요. 모두 굶주리고 또 거기에서 예? 서로 삶을 위한 투쟁에서 뭐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
1: 네.
0: 돈에 대한 양보도 없고 종문주가 장사를 하면서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저 뒤통

0: 수치고 그저 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양육강식으로 살아왔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을 향해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그 우리도 언젠가는 그 통일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1: 아, 네.
0: 예, 우리 제가 만약 통일이 되는 그 날에는 진짜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불씨를 그 북한 땅에 가서 지펴주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그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해 전도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1: 아멘.
0: 네.
1: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저희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많은 게 변하잖아요. 나의 네. 마음이 변하고 나의 고백이 변하고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 변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많이 변했어요. 제가 성격도 그 우리 함흥이라 하면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1: 얄개?
0: 예,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흥 사람들은 이 무슨 이런 일에 부닥치면 이 감정을
1: 네.
0: 다 폭발하고 그 엄청 그 삶이야 투쟁에서는 막 뭐 없어요. 뭐 없어요.
1: 네.
0: 그저 막 제 뚫고 싸움하고 그저 제 이걸 뭐 장사한다면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 네.
0: 예. 그저 저만을 모르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게 모두 그 뭐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예,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산다면
1: 네.
0: 예, 우리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북한 땅의 분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알게 된다면 예,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그 넓은 그 하나님이 예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모두 산다면 예 모두가 그 조국 통일도 빨리 올 수 있고 하나 된 땅에서 예 그 우리 나라가 하나가 돼 가지고 예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남과 북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함께하면서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감사의 고백들이 남과 북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친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날개치듯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 가운데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우리 가운데 살맛나는 인생 원치 않아, 뭐 근사하면서도 복된 가정생활 바라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맛나는 인생 근사하고도 복된 가정생활 원합니다만은 현실은 기대와 달라서 우리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아픔 고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주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네가 능력 있으면 한번 새 일을 행해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살만 나는 소망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세상 살다가 내가 좀 문제가 좀 있어도, 그래도 내 힘으로 살만 나는 소망의 주인공 되기 힘들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좀 살만 나는 소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노력하고 애쓴 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착취당합니다. 마치 이 빚에 빚을 많이 지면

사업 들어오면 내가 한달 내내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리고 봉급 들어올 날그 봉급을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대체가 내 것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는 앞날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라고 광야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뜻합니다.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막, 인간답게 살기 너무 환경 여건이 열악한 그런 사막인데, 젖줄 같은 강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관련된 거, 하나님이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나는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네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새로운 일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면 소망 가질 수 있겠지요? 그 소망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청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불러줘야 합니다. 불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불렀을 때 내가 또 반응을 하고 만나야 합니다. 부름과 만남이 만나야 초대가 초청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초청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아무나 불러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소중한 사람일 때에 부르고 만나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한 분으로 보셨기에 부르셨고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새일을 이제 좀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출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하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복된 내일의 주인공 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 거부하는 사람 치고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기업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 잘해야 현상 유지예요. 근데 현상 유지하는 동안 이 환경 여건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빠르게 가니 변하지 못하면 결국 현상 유지지만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 퇴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물론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한다잖아요. 피터 브러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기회다. 그러니 경영에서 성공하려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변화 역시도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된 새일의 주인공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복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미래를 안겨주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야죠. 아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보를
아는 거 맞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무조건 투자해요. 그쪽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투자해요.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알 만큼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보고 변화를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난 체하고 오만할 나름대로의 건수 같은 걸 보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전국적인 대소사를 위해서 불과 70명만 뽑았던 산헤드린 공유회의 멤버로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시간 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라비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이 강단도 있는 사나이 중에 사내 대장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변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손가락질 받는 인생 보고 변화해라, 거듭나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존경받고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뭐 오래 다니셨던 분이건 처음 나오셨던 분이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옆에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미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존경받고 있다지만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변화를 거부해버리고 존경받는 데만 익숙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지만은 안 일에 빠져버리고 익숙해진 것에 그저 동아리를 틀고 나면 언제부턴가는 뒤처지게 되고 새롭게 그 다가온 변화의 물결로 인해 내가 잘 나가던 것들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것이 인생살이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를 거부해버리면 결국 종교생활에 익숙한 채 경건의 모양은 혼자 닿으면서도 결국 외식하는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요, 미래를 조망하면서 살았던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로 인해 유럽의 문명이 변화됐다고 하는 바울이 한 말이 저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익숙해지려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늘나라 보기 위해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맞아 맞아, 세상 사람들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지, 피곤하고 지쳐도. 근데 저 목사가 거듭나야 된다, 혹시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오염은 안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해가지고 효도를 많이 해서 태어났어요?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해서 10개월 동안 불편하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산의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시는 어머니의 희생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딱 그거 하나 있을 때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대신 알아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화목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거듭난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사람 거듭나는 건 너무 쉽고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탄 마귀가 술수를 부려요. 왜? 이해가 가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가면 사탄 마귀 하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탄의 왕국은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머리는 또 비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화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변화하라고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세요. 변화라고 말은 하는데 거듭날 수 없는 엉터리 방법으로 변화라고 세뇌시켜요. 그럼 변화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은 변화하라는 거지만 거듭날 수 없는 각오 가지고 변화하라고 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저 수법에 넘어갔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입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배의 부름 때 값없이 저도 그 젖을 사라 돈 지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라고 말씀했는데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주변에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그 미식 축구에 그 전설과 같고 위대한 감독이란 쪽 깁스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번에 친구가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토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는 그 토끼를 꺼집어냈는데 아뿔싸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죽은 토끼를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토끼 마냥 단장도 해주고 향수까지 뿌리고 기록에 의하면 밤 12시에 그랬대요. 밤 12시에 이웃집 담을 넘어가지고 토끼장에 몰래 넣어뒀답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이웃집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우리 집 토끼가 사흘 전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었는데 누군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향수까지 뿌려서 도로 토끼장에 갖다 놓았어. 참 별일이지.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 있는 토끼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죽은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경선행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영적인 근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셔도 너끈히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영혼인데 죽은 영혼을 단장하려고 착한 일 좀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그런다고 살아있는 영혼 되는 겁니까? 속사람의 근본 변화는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보 거약한 사람이 환경 여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혹은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변화 거듭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정말로 내가 영원토록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으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화목대움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사죄의 은총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속사람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방법

0: 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무이한 방법은
1: 나를 창조하시고 오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나의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큰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님 만나는 길을 피하고 다른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고 요조 숙녀 같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 가려고 하는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될 죄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 짓고 혹은 도둑질해 놓고 그리고 선행 좀 했어요. 그러면 선행 좀 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 짓고 도둑질한 죄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우선 법부터 지키고 가야 할 길부터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아가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지옥에 가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시고 잘못했던 것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왜 결말이 좋지 않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고개 저어버리니 사탄의 사냥감 되고 결국 종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 시행착오를 겪어도 정통성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면 회복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리석은 오해받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요셉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요셉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은 물론이고 주변 공동체까지 살려내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도를 걸어갔던 다니엘은 훗날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 중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 걸어갔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정통성을 따라야 합니다. 옆길로 가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에 마치 잘 나가고 쭉쭉 뻗어가다가 인사청문회 때에 창피 톡톡이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나름대로 최선 다해도 항시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괜히 불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다 된 밥에 스스로 채뿌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 저 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칼빈 말대로 교회는 그 어머니의 적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베푸십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머리가 비상했던 아이두벨이나 인기가 대단했던 압살롬, 잘 나가다 보는 한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이사야서 보면 엊그제 이제 성경 읽다가 보니까는 자손에게까지 복 주시더라고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자녀들에게까지 복 주는, 후손에게까지 복 주는 그런 길 걸어가야

0: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초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보지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초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주관자께서 살맛 나게 하는 새일 행하시고 싶어가지고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새일 행하고 싶으셔가지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일을 행하리라. 아무쪼록 살맛 나는 인생 좀 근사하고 복된 가정생활하기 위해 변화할 때는 변화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의 기도 제목들, 그 마음의 감동들 우리 주님께 갖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서울, 광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해산과 대전이 2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구와 부산, 여수가 19도, 평양과 강계, 춘천과 포항이 18도, 강릉이 17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6도, 서울과 대전이 25도, 춘천과 제주가 24도, 여수가 23도.

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부산, 대구가 22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포항이 21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으나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

우리의 그 모든 순간을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믿음의 선포로 함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요.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시, 도, 지사와 각 구, 시, 군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꽃이 단체 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날이지요. 우리 지역을 이끌고 갈 기초 자치단체장 또 각 지역의 최고 책임자들을 투표로 직접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우리 도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분들에게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아시지요? 선거를 앞두고 더욱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첫 번째 찬송은 찬송가 479장, 새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송 함께함으로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가끔 깨닫게 됩니다. 물질은 더 많이 가질수록 좋아하고 권력과 명예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런 일반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높아지려 하는 우월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 신실하고 성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해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사람을 더 보고 사람 때문에 웃고 우는 덜 성숙된 우리들이기 때문이겠지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보고 계시며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서운함보다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겠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71장, 새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요. 지금 5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얇고 짧아지는 옷들을 보면서 올해 여름도 꽤 덥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하네요. 요사이는 오존주의보도 많이 내리니까요. 더위와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서로서로 잘 챙겨주고 다독여주는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이어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0: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말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겠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 징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이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도 성경을 부르는데 시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징계, 오늘 살펴본 징계라고 부르는 시험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가 있는데 시험만 하더라도 원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주 반대입니다. 우리를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은 사도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문안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첫 마디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영성의 책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문안하고 난 다음에 첫마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보시면 시험을 다른 말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면에 동일한 야고보서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줄 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봐도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몇 줄 아래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몇 줄 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놓고 몇 줄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이란 단어가 쓰여지되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그 마귀가 하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안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책에 다뤄놓았으니까 여기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험은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의 대가로 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자도 아들이라고요? 이게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상속권이 포함되거든요. 유업.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말에 이렇게 좀 번역해 놓으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과 같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생자에 대한 반대로 친아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친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고 빚어가십니다. 요셉의 경우 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나이 대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3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 동안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으로 보냈다고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당신 아들 중에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세마저도 다윗을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형제들 다 진하게 한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없냐 그래서 그때 다윗을 기억했거든요. 양을 치러 드러내나가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은 거잖아요.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울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은 전국을 동원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아까 말한 10년 15년을 도망다녔습니다. 때로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굴 속에 숨기도 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의 전임자 사울은 다루심의 기간이 없었어. 작은 세 번째.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바고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계 혹은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 책, 기초성구 3권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면 이 징계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더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되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것을 실제로 살고 그 안에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관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대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빚어져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실제로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를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분은 컵에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그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가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컵은 뛰어난데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확한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그걸 두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제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믿음의 한 삶을 설교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한 삶이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한 삶이 뭔지 선명히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만 하더라도 믿음의 한 삶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 한 이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건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목회하기를 결단한 분을 초청하라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이라 그 전에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계셨지만 새벽교회 성교회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그 외 일부 수요일 저녁이라 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30명 안팎의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많은 분들이 뭐 애통해 하면서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서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 시험하시거든요. 환경이 닥치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건데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도 참석하셨어요, 한 분. 그때 제가 어디 가든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 들어왔어요. 본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좀 그래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등등 거부하는 거죠. 메시지가 강해졌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에게 환경을 보내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선택 여지는 없죠.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이건, 주부로서 뭐 시부모와의 관계, 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건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때, 딱, 시험, 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징계가 오죠. 왜 보내시는가? 우리가 배운 것이 이 징계를 통해서 빚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그 선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세대는 반복적으로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들은 징계인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에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선다. 저는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사업 세우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는 거, 사업 세우는 거 못지않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니 각자의 부르심대로 배웠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자기 욕심도 다루어지고 자기 의제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통치하시 인도해 가시고 순종해 가면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과정이 없으면 이론만 남습니다. 그럼 그 이론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할지 몰라도 자기는 전혀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영적 괴물됩니다.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0: 특별했기 때문에 통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 빚어지고 자라나도록 징계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징계 외에는 보내시지 않으시며 징계를 보내실 때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에 이거죠. 이 부분하고 마칠 텐데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 없다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시편 95편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까 나눈 대로 시험을 다룰 때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줄 때 이 시험은 징계를 말하는 것 똑같이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전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지. 그렇게 선다면 주님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섰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약제사 에밀 쿠에는 자기 암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환자들에게 포도당으로 만든 영양제를 위장병이 나을 거라고 처방을 했는데 그 병이 진짜 나았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암시요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불면증, 정신질환, 관절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봤는데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암시요법은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그날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암시 요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부유한 귀족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강아지 품종을 개량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특별한 강아지를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강아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털이 곱슬곱슬한 개, 수건처럼 주름이 쭈글쭈글한 개, 얌전히 무릎에 앉아있을 만한 아주 작은 개, 소를 죽이는 시합에 참전시킬 사나운 개 등 현존하는 강아지 품종의 90%는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자 이제 귀족들의 관심은 사람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치 강아지 품종을 개량해서 다양한 품종을 만들었듯이 이제 귀족들은 자기들의 여흥거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 키가 아주 큰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등을 만들어 때로는 전시도 하고 서커스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귀족들의 이런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소설을 집필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여유와 지위를 만약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것도 많은 동물과 사람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악한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과 재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상동 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순회가 알기 전 김대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빵을 얻은 거지가 빵이 필요한 거지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수천 가지의 전도에 대한 개념들을, 정의들을 줄을 긋고 배우고 노트에도 옮겨보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속도는 잊을 수가 없는, 누구나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전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지가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빵이 없어 배고파 죽을 뻔한 거지였는데 이 거지가 빵을 얻어 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빵을 얻어 먹고 살아난 거지가 빵이 필요한 거지에게, 자네 저기 가면 빵이 있어, 친구야 저기 가면 빵이 있어, 너도 나처럼 그 빵을 먹고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뭘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빵을 먹고 살아난 거지가 빵이 필요한 거지에게, 저기에 빵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봐, 너도 그 빵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참 마음에 와닿는 전도에 대한 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거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실 다 거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빵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였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는 죄인이죠. 여러분, 내 안에 뭔가 내세울 만한 의로움의 빵이 있습니까? 내 안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나의 공로라는 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진짜 굶어 죽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그 순종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는 바로 빵을 얻은 거지가 된 겁니다. 생명의 빵, 구원의 빵이 1도 없어요. 호주머니를 다 뒤져도 내어놓을 나의 의로움과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바로 빵을 얻은 거지다.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얻은 거지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빵이 필요한 거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얻은 거지.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먹고 구원을 얻은 거지.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빵이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얻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빵을 얻은 거지인 우리가 빵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 빵이 어디에 가면 있는지, 이 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활약을 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맞대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쯤 돼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체급이 비슷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한 체급 위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심심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건드립니다. 침략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체급이 딸려요. 그래서 늘 고생을 하죠. 오늘 열왕기하 7장 전체에도 보면요,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어요.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락 직전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포위를 했다니까요. 포위가 장시간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피를 말려야 돼. 포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겠죠. 굉장히 중요한 고대 전쟁의 전략 중에 하나죠. 물품이 반입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비축되어 있던 식량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식료품이 품귀 현상을 만듭니다. 물가는 폭등합니다. 요즘 경제하고 똑같아요. 물건이 귀하니 가격이 오르죠.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귀 대가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은 80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 4분의 1갑은 지금으로 하면 50g이에요. 비둘기 똥이 뭐냐? 콩입니다. 콩. 비둘기 똥과 콩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비둘기 똥이라 했느냐? 이 콩이 품질이 엉망이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콩 쓰레기 같은 콩 50g에 5만 원이에요. 성도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대가리를 삶아서 먹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소머리 편육, 돼지 머리 편육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대가리 편육을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안 먹는 나귀 대가리 하나가 90만 원이야. 먹을 게 없거든.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이거는 와, 물가가 비싸네요, 그게 아니고 절박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둘기 똥처럼 곰팡이 난 얇은 콩도 50g에 5만 원씩이에요. 이제 진짜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성문 입구 어디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우리만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더 이상 빵이 없으니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항복하면 그놈들이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항복을 받아주면 빵이라도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 항복은 배신자 아니에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죽이면 죽는 거고 받아줘서 빵이라도 던져주면 먹고 사는 거고 서로 의기투합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해가 딱 떨어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군사들이 모여 막사를 치고 있는 그곳을 진영이라 하죠. 해가 떨어지고 갑니다. 들킬까 봐.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니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에 갔는데 막사는 그대로 있는데 군사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진을 치고 있거든요. 막사는 그대로 있는데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군사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훈련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부대장이 외출을 보냈나요? 휴가를 보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희한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왜 막사는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7장 6절에 보면요,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병 환자 4명이, 성한 사람도 빵이 없어, 안 먹는 나귀 대가리 하나도 90만 원을 주고 사서 먹어야 돼. 나병 환자에게 돌아갈 빵이 없잖아요. 우리 항복해서 혹시 확률이 1%밖에 안 되지만 빵을 주면 그거 먹고 살자 갔습니다. 빵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진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큰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환청입니다. 환청.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참 신기하시다, 참으로 대단하시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여러분, 환청의 기적, 이건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밤이잖아요. 주님께서 큰 소리의 환청을 아람 군사들이 다 듣게 하시는데 마침 그 환청이 뭐냐? 병거 소리, 말 달리는 소리, 큰 군대가 자박자박 하며 걸어오는 소리. 여러분, 주님 이 능력을 보세요. 큰 소리가 그냥 귀가 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말 달리는 소리, 큰 군사들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 막 병거가 바퀴가 도는 소리, 이런 소리를 주님이 만드실까? 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 보세요. 환청의 기적, 병거 소리와 말 달리는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했는 모양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돈 주고 군사를 구하거든요. 그게 용병 아닙니까? 그런데 용병이 하나 둘이 아니라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이 귀전을 울리시는지 어마무시한 용병. 그래서 전부 다 내뺀 겁니다. 이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와,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그들이 죽이면 죽고 빵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 빵 먹고 살고 이렇게 갔잖아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옷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고 빵도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막 챙깁니다. 옷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빵도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데 속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람 군사의 빵들이 실컷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만드시냐 말이야. 실컷 먹고 나니 배가 부르고 친구야 살았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 여러분 인간이 된 거예요. 이 네 명의 빵을 얻은 나병 환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고등어를 굽듯이 세 토막을 내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this day, 이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빵이 있는 날이요. 빵이 있는 날. 빵이 있는 날. 빵을 얻은 날. 그 빵을 먹고 내가 살아난 날. 여러분 생명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면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네 병의 이스라엘 나병 환자는 오늘 this day,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이다. 빵을 얻은 날, 생명 얻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토막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 여러분 아직도 사마리아 도성 자기 마을에는 빵이 필요한 동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에 우리가 침묵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다. 여러분 행복의 겨운 말, 또 하나는 미안한 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두려운 말. 침묵하지 말자. 세 번째 토막은 여기서 우리가 가서 알리자. 여러분 세 번째 토막을 보세요. 여기에 빵이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빵이 필요한 나의 백성에게 우리가 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동입니다. 그죠? 자기들도 빵이 없어서 죽어갔는데 빵을 얻었어요. 그 빵을 먹고 살았어요. 빵이 필요한 나의 동포에게 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자. 우리 침묵하지 말자. 빵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자. 여기 와서 빵을 얻어 살라고 말해주자. 어떻습니까? 전도를 한 거죠. 빵이 여기에 있다고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줄 거죠. 성도 여러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빵이 여기에 있으니 당신들도 와서 이 빵을 먹고 사십시오. 여기에 예수 생명의 빵이 있으니 이 빵을 먹고 당신들도 영생을 얻으십시오.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질문이에요. 누가 빵이 여기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빵을 먹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론가, 이 세상의 웅병가, 이 세상의 지식자, 권력자, 여기에 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빵을 먹고 산 자만이 여기에 빵이 있다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왕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장군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빵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잖아. 왜? 여기에 빵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라. 비록 나병 환자지만 여기에 있는 빵을 먹고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으니 여기에 빵이 있다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고 교회죠. 여러분, 교회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가 바로 생명의 빵이고 예수 앞에 오면 생명의 빵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그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탈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닦은,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믿음의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고상한 여러분의 대답,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택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뭐 덜어 누워 자지 전도는 왜 하고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땀 흘리는 몸부림은 별개예요. 조금 더 좁혀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생도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으로 빵이 필요했던, 고기를 아무리 잡아봐도 인생이 허했던, 이 영혼 속이 텅 비었던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만나고 보니, 와, 그 빵이 그렇게 맛있어. 허기진 내 영혼이 채워져. 그리고는 안드레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이 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자기의 형님 시몬을 찾아 말을 했어요. 이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몬을 찾아 말을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예수 그분이 생명의 빵입니다. 빵이 있는 곳을 말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죠? 안드레도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입니다. 빵이 필요했던 거지죠. 영생의 빵이 필요했던 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생명으로 배가 부른지,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빵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 빵이 바로 예수라고. 여러분, 그 덕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동생 안드레가 내가 만난 빵, 내가 먹은 빵, 그분이 예수라고, 형님이 찾던 생명의 빵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준 그 덕분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자취를 남깁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들어야 돼.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 나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느냐? 누군가가 말을 해야, 알려줘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든 구원의 제일 처음은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기에 꿀이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저기에 빵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해준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의 빵이 있다고. 여기서 모든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쓰디쓴 인생의 맛들, 이 모든 쓰디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그 달디단 은혜의 꿀 한 방울, 우리는 그 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오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당신들도 먹고 사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달디 단 인생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무서워 떠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풍랑이 큰 잠잠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서울 소소문 고가자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고 또 부상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가족 모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구조와 수습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제자 그리고 무리인데요. 둘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다 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무리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제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 된 이유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네,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 어리석은 선택도 하고 부끄러운 선택도 했지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끝까지 따랐던 제자. 지금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은 제자들을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몸을 찢으시며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손을 맞잡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7시 정각마다 함께 나누는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했죠. 어제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철거 중이던 고가가 선로 위로 무너지면서 열차 운행도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 추가 붕괴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서울시가 철거 작업 계획서를 심의한 뒤 승인하면 오늘 오전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KTX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지연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시간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아침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또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이에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또 이 아침 결단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네,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조금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오늘 세 분의 목사님께 우리의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해봤는데요. 오늘은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질문, 아특문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저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 한번 찬양과 또 말씀 묵상으로 한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 퀴즈 여러분께 드리면서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잘 듣고 어떤 인물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길고 어려운 설명 대신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아담, 2번 마태. 네, 한 사람이 세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담, 2번 마태.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아트가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오늘 오래간만에 키링 준비할게요.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새겨진 키링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아담, 보기 2번 마태입니다. 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일단 보기 1번이 아담이고 보기 2번이 마태인데 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정답 아시겠죠? 지금 바로 놓치지 마시고 선물 받으실 후보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 나눠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길고 어려운 설명 대신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1번 아담, 2번 마태.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아이자야 61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조금 특별한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5분 42초 지나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질문을 드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묵상의 시간 함께 가져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퀴즈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보기도 드렸어요. 보기 1번 아담, 2번 마태였습니다. 네, 바로 정답 발표하고 여러분들의 문자 살펴볼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마태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3874번님, 8548번님, 또 2161번님, 5975번님, 마태라고 보내주셨고요. 5506번님은 아침 식사 준비하며 듣는 시간 참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5506번님의 아침 식사 메뉴는 무엇인지도 한번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9507번님은 마태라고 하니까 마태차가 생각납니다. 피디님 오늘도

따뜻한 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마태차 맛있죠? 따뜻하게 한 잔 오늘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0720번님, 어제부터 내리는 많은 비, 지금까지 바람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고, 0799번님도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출근길에 듣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들어와 주셨습니다. 또 6859번님은요, 첫 출근 중인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모두 복된 날 보내세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첫 출근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마태를 퀴즈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출발했어요. 실은 중요한 내용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하면서 준비해봤는데요. 마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이 마태의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 여기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참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것일까요? 이 아침 잔잔하게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함께 나눴죠?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오늘 찬양과 함께 또 말씀 묵상과 함께 주님 앞에서 잔잔히 묵상해보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 카드와 또 잠시 후에 나눌 오늘 기도문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자라고 보내시면 오늘 준비한 말씀과 기도 카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출근길 또 혹은 등교길 또 아침을 준비하는 분주한 이 속에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전동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자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과연 어떤 삶일까 한번 잔잔히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46분 13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사실 우리도 마태처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 내 자존심.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한 뒤에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함께 걷자고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어쩌면 제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은 제자들을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헛되이 구했던 자기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자된 삶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이 아침 출발하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자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결단 기도문 나눌 건데요. 제자라고 보내시면 먼저 기도문 이미지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함께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자라고 보내시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따르기보다 계산했고 맡기기보다 붙들고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제자를 주제로 함께했고요.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질문으로 이 아침 함께했습니다. 3160번님, 아주 특별한 아침, 앞 제자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8651번님, 0068번님, 4527번님, 제자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 함께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2161번님, 주님 말씀에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역시 제자의 삶 함께 표현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자라고 보내시면 오늘 말씀과 또 기도문 함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링크로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자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Campaign,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2: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0: 친구들이 구석에서 하나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1: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0: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1: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인간 중보의 한계와 말씀의 능력, The Limit of Human Intercession and the Power of the Word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내 자리에 서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을 건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믿음 좋은 부모, 훌륭한 목회자, 신앙의 선배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자들인 모세와 사무엘조차도 더 이상 이 백성을 대신하여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중보자인가? 지도자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고난 속에서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15장을 관통하는 첫 번째 교훈은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는 교훈입니다. Only Jesus Christ is the eternal and only mediator. 본문 1절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섰다 하는 아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앉았다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로 서는 법정적 역할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위대한 중보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명하고 경건한 자들의 중보조차도 이제는 거절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에스겔 14장 14절에서도 하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고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적 중보의 무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도 타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잔 켈빈은 그의 예레미야 주석에서 인간의 중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한 자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헐만 바빙크는 모든 중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위대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범죄 때 효력을 발휘했으나 인간 중보자는 자신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선언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죽어 무덤에 있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의리는 변하고 사람의 기도는 멈출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중보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 목회자의 기도, 교회의 전통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으며 지상의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임종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기대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가요? 사람인가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15장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지도자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합니다. Wicked leaders lead a nation to destruction.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당할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본문의 구조와 사용된 히브리어 용법을 통해서 왜 악한 지도자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가 하는 결론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뭐뭐 할 자는 뭐뭐스로 하는 표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 즉 이미 확정된 운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가 실제로 실행되는 장면이죠. 또한 네 가지 심판은 점층적으로 국가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전염병과 재앙적 죽음, 칼은 전쟁과 폭력, 기근은 경제 붕괴, 포로됨은 국가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총체적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나라 전체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다음 절 므낫세에게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의 죄가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만들고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 왕의 죄로 나라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월터 브루그먼은 예레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붕괴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에서 시작된다. 또한 윌렘 벤케메르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지도자의 타락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반성경적 법을 계속 만들고 교회를 억압하며 국민을 갈라치고 진리를 조롱하고

0: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본질적으로 므낫세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불침선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타이타닉 호가 첫 출항에서 침몰할 때 그 거대한 배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소수의 항해사와 선장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어도 키를 잡은 지도자가 경고를 무시하고 빙산을 향해 달린다면 배 전체는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멀면 그 공동체는 재앙으로 치닫습니다. 잠언 2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우리는 므낫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문화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12대 왕 아하스였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29년 통치를 통해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망쳐놓은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의 왕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인 14대 왕 므낫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55년간 가장 사악하고 가장 불신앙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과 불신앙을 남유다 멸망의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각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침몰시키는 므낫세 왕 시대 같은 이 시대의 악 앞에서 혹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차별로 몰려서 대중의 치탄과 비난을 받을 때 생명 걸고 진리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앞에서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며 적과의 동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15장은 16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 중에 사는 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In suffering, only the word sustains us.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칼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는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의 물로 마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가끔씩은 낙심도 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월터 브르그먼은 예레미야 주석에서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해석하며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은 선지자를 붙드는 유일한 근거다. 잔 오웨는 말씀은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J.I. Packer는 Knowing God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말씀을 통해 지속된다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생했으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 왕으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Letters to my students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말씀을 먹는 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붙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시대와 그 지도자에게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0: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 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광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3: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국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니니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 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상호 부조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인생을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하고 어른들 장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큰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도 그리고 주변도 상황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까운 이웃들, 친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큰일도 무사히 잘 치르며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을 지탱해 온 하나의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호부조 제도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부조는 아주 말 그대로 상호적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은혜를 베풀고 그 일을 겪을 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상호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나라 또 저 나라가 맺어가는 국가적 관계, 외교적 관계에도 상호주의

는 당연히 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개인보다는 국가적 상호주의가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과거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핵을 확산해 갑니다. 저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쏘면 우리도 똑같이 보복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핵이 그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전쟁 억제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 25%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 25%를 부과합니다. 외교적인 관계는 상호적이고 비례적입니다. 2018년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독극물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후에 러시아 조직이 있다고 판단한 영국에서는 그 당시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합니다. 그러자 같은 날 똑같이 러시아도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외교관 23명을 추방해버렸습니다. 상호적이고 비례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개인이나 국가나 다 상호주의에 의거해서 존재하고 굴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백성들은 보다 더 수준 높은 생활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린 이걸 어떻게 구현시키며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화도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열고 복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화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화는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사는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화가 복이 되도록 바꿔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원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 두 가지로 구현됩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는 선대하라 말씀하셨고 말로는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윤리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구약 시절부터 흘러내려온 예수님 시절까지 온 오랫동안 구성되어 온 유대인의 윤리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까지 이 윤리가 내려오는데 사실 이 법이 정해질 당시의 구약 시절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윤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격차가 굉장했습니다. 법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런 구분보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훨씬 더 커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에게 뭔가 조금의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다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지 못하게 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윤리를 정합니다. 네가 상처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 그만큼만 갚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윤리가 예수님 시절까지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수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원수 사랑입니다. 받은 만큼 갚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선대하고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는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외인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 사랑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17살 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은 20개에 먼 나라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가장 고생을 다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를 조금 면할 것 같은데 이제는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기근과 흉년을 한 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곡식을 나누어주고 곡식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자기를 팔아버린 10명의 형제가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사람이어서 형제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원수를 갚겠다고 작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됩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제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방법은 이제 그가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각양각색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 줍니다. 동생을 보고 싶다고 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고 10명의 형제들의 낳은 아들들, 딸들, 조카들을 다 거두어줍니다. 이집트에다 초대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원수를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가 권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돈이 많아서 결단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훗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향하여 활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0명의 형제들 아닙니까? 요셉에게 죽으라고 활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굳세고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샘 곁에 뿌리를 둔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뿌리가 샘 곁에 놓여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샘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원천 하나님 말씀 속에 그의 뿌리가 놓여 있으니 그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받아먹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망을 두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외인들에게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고 있는 자는 마음먹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올 텐데 그를 따라 그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원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자연인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원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읽으면 선하게 대해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칼로스 포이에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칼로스 포이에오, 합당하게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으로 대해주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원수라고 해서 별스럽게 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네가 너의 친구들에게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더 뭐 하나라도 더 해줘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빼고 주려고 합니다. 미우니까, 이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불이익을 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칼로스 포이에오, 있는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비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곧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해와 비를 똑같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농사 짓게 하십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심판날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하늘에서 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칼로스 포이에요 하셨습니다.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악한 사람을 내가 심판해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합당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그게 선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는 건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위해서인가?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악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굵은 배옷을 입고 원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금식기도 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가 왜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원수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면 그의 기도가 그에게 가서 그분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강팍하고 똑같이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라면 내가 올려드린 기도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분을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원수가 받아들일 자격이 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결국은 내가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원수가 고침받으면 가장 좋고 그가 고침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로 다시 기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원망하고 싶은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면 시원하십니까? 마음이 후련합니까? 그 시원함과 후련함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하루는 갑니까? 하루도 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혀는 모든 것을 다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 태우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원수를 저주하면 그 불이 곧 나를 태워버립니다. 분노가 나를 태웁니다. 화가 나서 내가 내 혀를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원수를 저주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저주 속에 거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너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저 사람을 저주하라고.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참고 있을 거냐고. 계속해서 저주하라고 사탄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저주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원망의 불은 나를 태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립니다. 원망과 저주 속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좀먹고 나를 다 태워버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고. 너의 입술에서 절대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 저주는 불의 세계고 지옥불이니 그 불이 곧 너를 태울 테니 절대 너는 너를 태울 짓을 하지 말라고. 너의 인생은 소중하니 너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것은 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죄인의 윤리입니다. 세 가지 죄인의 윤리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감정의 상호주의입니다. 감정은 서로 오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면 나도 똑같이 사랑의 감정을 줍니다. 내가 사랑의 감정을 주었다면 그 사랑의 에너지를 상대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의 상호주의입니다. 그 다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 이건 행동, 행위의 상호주의입니다. 요만큼을 내가 베풀었다면 나도 요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만큼을 줘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받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 경제적 상호주의입니다. 사람을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돌려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꾸어주고 돌려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걸 경제적 상호주의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상호주의, 행동의 상호주의, 경제적 상호주의, 이걸 우리는 세상의 윤리, 즉 죄인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상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마다 주님께서 붙여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기 칭찬이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겠느냐? 선대하는 자만 너희가 선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질 수 있겠느냐? 받을 사람에게만 꾸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내려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크고 값지고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호주의로 우리를 대하

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만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큼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만큼 선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진 것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받는다면 우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적도, 하나님을 선대한 적도, 하나님께 꾸어드린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0: 우리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건 값지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윤리에 갇혀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인의 윤리대로 계산하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사랑하지 않겠다. 나를 선대하지 않으니 나도 선대하지 않겠다. 우린 왜 그렇게 삽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 받은 자로 죄인의 윤리에 매여 살지 말고 은혜의 윤리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약속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0: 힘만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팔송전교회 손윤호 목사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와,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벌써부터 황홀하지 않습니까?
1: 정신이 없는데요.
0: 오늘이 바로 여러분께 예고해드렸던 옹기장이 선교단의 라이브 찬양쇼가 준비된 날입니다. 아까 리허설하는 거 저희가 아카펠라로 살짝 들었잖아요.
1: 보통이 아니던데.
0: 네. 어떠셨어요?
1: 뭐 우리가 감히 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또 지경의 찬양이 아닌가 싶네요.
0: 그런 지경의 찬양이라고 손 목사님이 직접 모니터링 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벌써부터 너무 설레시죠? 네, 잠시 후에 우리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 오늘 총 8분이 출연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저희가 또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오늘 어떤 책 공부할지,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문제 주시죠.
1: 네, 이 교회는 분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 52년에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을 하면서 거기에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렀는데 그가 원하던 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방문과 교회 설립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엄중한 편지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서 안도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편지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문제들, 또한 바울의 성품을 비난하고 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심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의 출현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실성, 그리고 언변,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듯 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방탕한 삶을 회개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이 그의 엄중한 편지를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긍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교인의 대다수가 바울을 대적한 일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기도를 통해 알고는 매우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